0: 그분들을 어떻게 돌보아 드리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세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1: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렇죠. 곳입니다.
0: 안식처. 오늘 히브리어는 마노아흐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0: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나타납니다. 이 나오미와 룻.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갖고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가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너를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룻은 그리고 보아스는 조금 살만해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까지는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의 돌봄 속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린 거예요. 떨어진 곡식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거는 집에 지금 음식이 있는 거죠. 하루하루 연명할 생활을 연명해 나갈 수 있는 식량과 곡식이 생겨난 거예요. 살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먹을 것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무엇을 또 이야기합니까? 너를 위해 뭐가 필요하다?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 이 나오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룻이 살아가는데 곡식만 갖고는 살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곡식만 갖고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얘야 아가,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은 갖고 왔는데 그것만 갖고 인생 사는 거 아니란다. 이제는 너를 지켜줄 안식처가 필요하단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이 사람은요, 먹는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안식할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자 좀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1: 교자재신.
0: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르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면 제가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뭐라도 하나 알려드릴 수 있었구나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단어를 처음 찾았는데 교자 채신, 가르칠 교, 그 다음에 아들 자, 그 다음에 뗄 채, 그 다음에 뗄나무 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뭐를 가르쳐야 된다? 뗄나무 해오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먹여 살릴 수 있지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여 살릴 수 있다.
0: 아멘.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 좌우명으로. 교회는 물고기,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배고픈 분에게 먹을 거를 드려야 되고 힘든 분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되고 울고 있는 분을 위로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만 주면 평생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 밥만 찾게 돼요. 자립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밥 주는 사람만을 계속 찾아다니는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뒤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 앞에서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부여잡고 다시 또

0: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난 사람은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간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낸 사람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그래서 생명의 영, 창조의 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냅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냅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영, 창조의 영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람을 종속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종속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유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인생 한 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딸아, 곡식 하나에 만족하지 말아라. 너는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다. 전 우리 서림교회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제가 성도님의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제공하는 안식처를 통해서 예수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1: 날개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0: 예, 날개가 되어주는 곳. 히브리어로는 카나푸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되 대답,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0: 자, 이 말씀은 이제 2장에 있는 말씀과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그 룻을 밭에서, 자신의 밭에서 외롭게 일하고 있는 그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민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드니까 이 룻, 이방 여인 룻한테 보아스가 가가지고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라는 축복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룻이 이제는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날개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 똑같아요? 달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날개, 당신의 옷자락,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게 같겠어요, 이게. 같을 수가 없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날개와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자락이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개와 당신의 옷자락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의 옷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옷자락은 누구를 통해 약한 사람에게 보일까요?

사람의 옷자락을 통해 하나님의 날개가 보이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던 그런 이방 여인이 땅에 있는 사람의 옷자락을 통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보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까? 보아스가 자신을 선대하고 보아스가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던 거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보아스가 말했던 거예요. 보아스가 축복했던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이 룻에게 임할 수 있도록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건너뛰면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2장에서는 보아스,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유력하고 힘 있는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게 축복할 수 있죠. 그렇죠.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에만 할 수 있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날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축복의 말이 실현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축복을 받았던 이 모압 여인 룻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이제는 그 축복을 선언했던 누구에게 갑니까? 보아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위축되어 있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에게 뭐 말 한마디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말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결국은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이 결국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카페에 좀 목사님들의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세찬 비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내내 궁시렁거리면서 이제 카페 갔죠. 왜 하필이면 이런 날 나를 불렀을까? 좀 좋은 날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갔어요. 갔는데 통 유리창 앞쪽에 이제 자리가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갖고 목사님들과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깥에 뭐가 불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치매는 아니시군요.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비바람 속에서 그 야외 테라스 바깥에 심겨져 있었던 꽃이 바람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는 이 꽃들, 나무들을 보면서 그때 갑자기 시상이 하나 좀 떠올라가지고 그때 좀 썼던 시가 하나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용기를 내서 오랜만에 시를 하나 좀 읽어볼게요. 네, 제목은 안정했어요. 제목은 몰라요. 세차게 밀려와 흔드는 바람에 꽃잎이 아프게 떨리던 날, 떨림은 뿌리까지 닿고 꽃은 조금씩 제 안을 엽니다. 마디마디 아껴둔 숨을 풀어내어 은은한 향기를 내어놓을 때 나를 부수러 온 줄 알았던 저 거친 바람이 내 안에 잠든 향기를 깨우러 온 것임을 그때 깨닫습니다. 네. 네. 꽃이 향기가 있잖아요. 꽃 안에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없는 꽃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으니까 향기도 꽃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0: 바람이 막 불어요. 바람이 막 불면 꽃이 막 흔들려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깊이 들고 있었던 뭐? 꽃의 향기가 저 흔들림을 통해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무엇인가 하면 저 꽃이 땅이 내 뿌리를 꼭 붙잡고 있으니까 나 괜찮을 거야 라고 믿고 바람 따라 마구마구 흔들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 안에 있었던 향기가 드러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냥 저 혼자서 생각해가지고 썼던 시입니다. 그거예요. 이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과 아픔, 그 고통, 그것 때문에 흔들거리고 있는데 흔들거리고 있는 나를 붙잡아주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났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저 사람의 손 속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날개를 보게 되어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곳이에요. 이 땅에 흔들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흔들리고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 모두가 서로의 손을 꼭 부여잡아주고 있으면 그들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연단시키는 그 시간이 다 통과된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그때까지 그분들의 뿌리를 꼭 부여잡아주고 괜찮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당신이 뽑혀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토록 지켜줄 겁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제가 성도님 곁에 확실히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몸만 기억하면 돼요. 확실히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의 뿌리를 부여잡아주고 있으면 고통과 환난과 아픔이 찾아와서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의 시간을 통해 그분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1: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곳입니다.
0: 그렇죠. 양육하는 곳.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 바로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성경 또 한번 읽어볼까요?
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0: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그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는 룻을 평가하면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여자다? 현숙한 여자다. 여러분, 유력한 사람과 현숙한 여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우리말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어를 살펴보다 보니까 얘네 둘이 똑같은 단어였던 거예요. 자, 보세요. 유력한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읽으셨어요? 굉장히 히브리어를 잘하시네. 그러면 현숙한 여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똑같은 무슨 단어가 들어있습니까? 하일. 그렇습니다. 이 하일이라는 뜻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용맹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보아스는 당연히 하일의 사람이죠. 왜요? 밭도 있고 일꾼들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힘도 있고 유대인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력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보아스를 향해서 하일

이라고 말하는 거는 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러울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보아스는 하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방 여인 룻, 남편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가진 것도 없고 소유도 없는 룻, 그 룻, 그 여성 룻은 하일일까요? 아닐까요? 하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일일 수가 없죠. 외지에서 왔고 남편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딸랑 왔고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뭐가 가진 게 있겠습니까?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 눈에는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하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이방 여인 룻을 하일이다라고 불러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진짜 하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거를 깨닫게 됐어요. 아, 하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이 하일로 보이는 거구나. 이 보아스는 룻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신실하게 나가서 일하고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고 어머니를 도우려고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자리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녀 안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성 안에 하일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챈 겁니까? 보아스가 알아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좀 하소. 이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 동네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룻을 하일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는데 보아스, 진짜 하일의 사람인 보아스는 이 룻을 보니까 껍데기는 까무잡잡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필 대단하지도 못하고 그냥 여인이고 별로 인생에 도움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여인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걸 본 거예요? 하일. 아, 저분 안에 생명이 있구나. 저분 안에 능력이 있구나. 저분 안에 힘이 있구나. 그거를 알아챘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당신은 현숙한 여인, 즉 에셋 하일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일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룻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의 여인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곳이에요. 저는 우리 서림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세상 사람들의 눈, 다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 힘 있는 사람들, 가진 것,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는 사람들만 다 박수 쳐주고 다 그런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 신자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만 보이는 참된 생명,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에 박수 쳐주고 그것이 꽃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 우리 서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그곳이 교회, 우리 서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5국에 5252번 062-525-5252번 광주서림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예심선교회는 전도의 뜻이 있는 지역 목회자 및 성도를 대상으로 1일 전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양일로에 위치한 새은혜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찬양문화선교회는 다윗처럼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8일 주일 오후 5시이고 장소는 전남 광주 화순군 학포로에 위치한 한이움 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44-3660번 010-9644-36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2017년도 에 미국에서 한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됩니다. The Case for Christ.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는 역사다 라는 그런 영화가 이제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참 은혜가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한 이제 남성이 있는데 참 영특합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일대학교 로우스쿨, 다시 말하자면 법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한 아주 인재죠. 근데 이분이 사실에 근거한 이런 기록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문 기자가 되어서 아주 예리하게 세상을 비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트리뷴지, 뉴욕과 시카고에 있는데 시카고에 있는 트리뷴이라는 아주 유력한 신문 기자가 되는데 역사 이래로 최연소 신입 기자가 됩니다. 얼마나 예리하게 글을 쓰는지 승승장구하고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큰 상을 하나 받고 승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직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선배님으로부터 제가 배운 것이거다.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자기의 삶을 키웠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갖고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선포를 하고 그날 저녁에 수상과 승진을 기념하는 식사를 자기 아내와 어린 딸과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돼요. 그런데 이제 파스타를 먹는데 애기들이 잘 안 먹습니다. 이런 밥을. 여러분들도 애들 키워보면 알지만 밥 먹이려면 쫓아다녀야 되고 밥 먹으면 뭐 사줄게 뭐 사줄게. 참 자식 키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하냐면 파스타 한 줄 더 먹으면 사탕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스타를 듣고 입에서 우물우물 돌려요. 삼키지는 않고. 그래서 입에 있는 거 알아. 삼키면 줄게. 꿀떡 삼킵니다. 그래서 사탕을 먹어도 된다. 하이랬는데 사탕을 먹다가 어디에 걸려요? 기도에 다 걸려요. 아 그래갖고 애기가 막 두드리고 이제 얼굴이 새파래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럼 어디로 건너가요? 요단강 금방 건너가는 겁니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막 911을 불러라. 여기에 의료진이 없냐. 막 난리가 나고 아빠는 막 등을 두드리면 어떻게 돼 이것이? 더 들어가요 이제 막. 큰일 나버렸어요 이제. 그런데 그 순간 한 여자가 아이를 막 탁 놓고 막 때리는데 사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할렐루야. 아기가 막 숨을 쉬어요 기침으로. 아가 괜찮아 이제 됐어 이러는데 엄마가 이제 뭐냐면 레슬리라는 여자죠. 그런데 이 레슬리라는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고맙습니다. 아빠도 고맙습니다. 막 그 흑인 여성 간호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애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참 럭키한 하루냐 럭키. 우리 따라서 하죠. 럭키. 오늘 운이 좋았다. 아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게 럭키어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럭키라고 얘기하니까 이 흑인 이 여성이 RP라는 영화에서는 RP인데 실제로는 이 린다라는 여성이 실제 인물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린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It wasn't luck, Leslie. Leslie, 이거는 운이 아니야. It was Jesus. 예수님이 하신 거야. 하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실 저

제 남편이 오늘 밤 다른 식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영어로 읽어드립니다. But something told me to come here instead. 무슨 말이냐? 다른 데로 가려고 남편하고 계획을 했는데 어느 누군가가 something told me,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줬어요. To come here instead. 그 대신 여기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님.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 딸을 구하신 것은 이 아이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레슬리 당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믿어지 안 믿어져요?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 그날 밤 이 레슬리 엄마, 애기 엄마는 애매하니 믿을둥 말둥하고 아빠는 아예 안 믿었어요. 애기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이게 실화입니다. 저녁에 이제 딱 돌아가서 아직도 진정이 안 되죠. 애기가 숨을 못 쉬었으니까. 그냥 이제 물어봐요. 앨리슨이라는 딸이 Mommy, was that lady an angel? 그래요. 그 여자 혹시 천사였어요?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면 No, sweetie. 아가, 그렇지 않아. She was nurse. 그녀는 간호사야. But maybe God sent her. 아마도 하나님이 그녀를 보낸 것 같아. 여러분 아마도 보냈어요? 분명히 보냈어요? 누가 분명히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린다가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건 천사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자에게 말했다고 딸은 믿고 있고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Maybe, 아마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레슬리와 이 딸이 엄마가 점점 좀 하나님을 믿어가요. 그런데 그 아빠는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그런 얘기를 듣고 딱 그러는 거예요. It was just a coincidence. Coincidence가 뭔 뜻이에요? 우연이다. 그것은 우연이다. 그 여자가 해필이면 그 시간에 여기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다. 그러면서 딸을 물어봐. 그럼 예수님은 누구야?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위인전에 나오는 옛날에 좋은 일을 했던 분이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엄청 갈등이 일어나요. 엄마가 얘기해. 왜 딸에게 신앙을 믿지 않도록 강요하냐. 애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하니까 아빠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뭐다?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안자만 있지 무신론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안자만 있지만 무신론자들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살펴보세요.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진짜 무신론자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고 있는 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무신론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점점 심화가 돼요. 어느 날 이 젊은 애기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그 간호사를 만나요.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이 간호사가 그래요. 제 남편도 그랬어요. 얼마나 강팍하게 하는지. 제 남편 안 믿는 남편 이렇게 믿게끔 하는데 너무 많이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이 점점 강렬해지고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데 남자가 얼마나 성질을 부리는지 이게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바람 폈다. 치팅이 뭐예요? 분류는 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치팅했어요? 예수님과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식에 초대를 했어요. 여자가 세례를 이제 거기는 침례교회라 물속에 그냥 푹 들어갔다 나오는데 막 여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죄된 몸은 죽고 예수와 함께 이제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됐다 하는데 남자가 이거를 지켜보다 가버려요. 그러면서 그날 밤 술을 먹고 들어서 뭐냐면 딴 남자는 결혼한 여자하고는 살기가 싫다. 옛날에 레슬리는 어떻게, 딴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옛날 레슬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성질이 나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계세요? 안 계세요? 분명히 계시다니까는 자기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막 고대 책을 막 다 뒤적뒤적하고 예루살렘에 계신 박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의학적으로 그게 진짜 살은 것이냐 아니면 기절했다가 이게 죽은 죄인 것이냐 막 그런 것을 다 찾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You win.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죠. 여러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정말 하나님을 삶 가운데 주인으로 마이 로드, 내 주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과정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체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잠깐 이런 영화 얘기를 했고 실화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컨디션,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냐? 이런 믿음이죠. 6절의 중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다 하나님께 나아왔나요? 항상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앞자리가 금자리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못 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졸지를 보되 앞자리에 앉아서는. 왜냐하면 목사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졸지를 보도고 잡담을 보도고 해체를 보대요. 여러분 목사님 앞으로도 나오지만 영적으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오고 찬양 가운데 나오고 예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드시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두 가지를 확실하니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 채만 하고 몸만 나와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반드시 믿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그가 계신 것.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다라는 것은 에스틴이라는, 이건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어로 에스틴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비동사예요. Are, were, is, have 이런 거 있잖아요. 비동사, 존재를 나타내는데 이 에스틴이라는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영어로는 뭐냐? 진행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도 안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은 안 계시죠.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지금 여기는 안 계시죠. 그러니까 에스틴이라는 단어는 뭐냐? 아버지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야곱 때도 계셨고 베드로 때도 계셨는데 목사님이 은혜 받고 지리산 골짜기를 헤매면서 전도할 때도 계셨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고난 가운데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틴의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코람 데오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거짓말해요? 안 해요? 거짓말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고 저울 다룰 때 손으로 살짝 누르면 돼요?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때 살짝 누르면 근대가 더 나가게 되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오면 쌓이면 티끌모아 태산이고 떼돈 벌겠죠. 축복이 축복 아니에요? 살짝 거짓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손으로 누를 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 두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이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가인은 이제 말하자면 농사꾼이라 땅의 소산물, 뭐 잡곡 같은 거 뭘 얼만큼 드렸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그냥 드렸다고도 하지만 아벨은 어떤 새끼를 드렸어요? 처음 새끼를 드렸고 새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뭘로? 기름으로. 이것도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어인데 헬레브란 단어예요. 이 헬레브란 단어가 기름이란 뜻도 있고 뚱뚱하다, 살이 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의역할 때는 어떤 뜻으로 하냐면

가장 맛있는 부위라는 뜻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되는 대로 딱 잡으다 한 것이 아니고 처음 새끼로 가장 맛있는 부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벨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4장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뭘 받았다고 나와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굴 받았어요? 아벨의 삶 자체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막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살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최고의 예배를 절대 드릴 수 없어요. 그냥 드리다 가죠. 관람하듯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짧은 한 시간을 정말 최고의 것, 최고로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진짜 그렇게 드려야 돼요. 일주일 동안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신 에스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낸 사람만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삶이죠.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1년 365일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가 많죠. 뭐 당신이 목사님이야, 당신이 전도사님이야,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안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저울도 살짝 누르고 거짓말도 하고 조금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 적당히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하면 어떤 복을 주시냐. 4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바라느니라. 아벨은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후사가 없잖아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들도 없이 그렇게 이슬처럼 쓰러져 갔죠. 누가 죽였어요?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은 하나님 복받고 사니까 나는 너무 성질이 난다. 그래 저것만 없으면 행복할 때. 그래서 후사도 없이 죽였죠. 그러니까 이 아벨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그 대가가 뭐냐면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이 아벨이 단 한 사람 형을 설득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못 만들었어요. 형 한 사람도 설득할 수 없었던 아벨의 삶이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신앙으로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진행적으로 에스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의식을 갖고 살면 살아생전에는 그 나의 삶의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오늘 그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바라느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는 야 너는 형 하나도 전도 못 오고 갔냐 그러란가 모르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지금도 그 아벨의 그 신앙이 지금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축복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아,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잖아요. 그렇게 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하백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어. 그분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났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도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일 거야. 야, 나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왔어.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소천에서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들의 남겨진 삶이 자자 손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에스틴,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5절에 에녹인 것입니다. 에녹은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어떠한 그 기쁨을 들었냐면 창세기 5장 22절에 나옵니다. 에녹이 몇 년 살았어요? 그의 삶이 1000년 가까이 사는 삶 중에 36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바라면 100세 시대잖아요. 암병한 걸 교통사고 안 오면 90세 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90세 넘긴 사람 수두룩해요. 제가 지지난달에는 100살 넘은 사람 2명 상담한 적도 있어요. 하루에. 뭐 오래 삽니다.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년의 삶을 살았는데 창세기 5장 22절에 300년을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 22절에는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래서 동행을 했다. 사실 남편은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와 동행하고 아내는 남편하고 동행해야죠. 오늘 아까 예수는 역사다에서 그잖아요. 그 남편이 여자한테 뭐라고 해요? 당신은 뭐 했다? 예수와 바람이 났다. 나랑 동행을 해야지 왜 예수와 동행을 하냐? 지금 그거예요. 아벨은 이렇게 자녀를 낳고 후손을 봤어도 누구랑 동행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다. 1년 365일을, 365년을 사는 것은 그런 의미인지도 몰라요. 365년, 1년 365일을 아내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아내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신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이전보다 아내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보다 남편을 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더 사랑하고 존중하죠. 그러니 그런 삶이 천국으로 갈 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줘요. 그게 뭐예요? 뭘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옮겨졌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시 보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식들이 이 에녹을 찾으러 많이 돌아다녀서 뭘 찾아야 돼요? 시신을 찾아야죠. 이 땅에서는 못 보더라도 그래도 장래라도 품격 있게 해줘야 되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시신을 찾으라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어. 왜요?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데려간 거예요. 너는 죽을 필요도 없어. 이 사실은요, 에녹이 죽음을 맛보았다 하더라도 에녹은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식을 갖고 살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인간이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계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뭘 믿어야 된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은 상을 얼른 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목사님도 지금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난주 수요일에 했던 건데,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뭘 줘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을 달라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뭘 주는 것 같아요? 돌을 주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돌을 줘요. 아무 쓸데를 없는 걸 주는 것 같고 뱀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것이 뱀 같고 돌 같고 아무 쓸데없는 것 같고 해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것은 뱀이 아니고 돌이 아니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사와 축복인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으로는 그거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어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노아한테. 야 이놈 노아야, 적당하니 미쳐라. 비가 어디가 한 개라도 오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넘게, 120년 가까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말하자면 떡이어요, 돌이어요, 여러분? 돌이 아니라 뱀이죠, 이것은.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자에게는 뭘 주셨어요? 7절에? 노아에게?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만큼이나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십자가에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온 가족,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지.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믿음으로 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0: 기생 라합이잖아요. 기생이니 얼마나. 여러분, 근데 이 라합은 비록 내가 기생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빌 때 상을 주신다고 했을 때 자기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 친족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여러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원을 받아요. 예수는 역사다. 주인공 누구예요? 주인공은 엄마 레슬리죠. 메이비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선포는 했지만 살아볼 수도 있고 못 살아볼 수도 있고 어려움은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반드시 가질 때 그죠? 레슬리도 처음에는 maybe 아마 계실 거야 이런 식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굳건한 믿음을 가져가니까 남편의 핍박 속에서도 결국은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따라서 You win.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기자가 그냥 탁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요. 여보 당신이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 사실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레슬리가 그래. 여보 우리 함께 무릎 꿇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믿음을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 레슬리는 뭐가 돼요? 남편과 함께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해요.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안 믿고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으니 얼마나 성의 가시고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이 남편인 리스트로벨은 뭐가 되냐?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윌로크리 교회 목사님이 되는데 목사이자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돼요. 이렇게 이 설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위대한 걸 하는데 예수는 역사다. 창조는 과학인가? 믿음의 질문들. 이게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를 많이 탄생을 시키고 지금은 휴스턴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임하고 있어요. 목구녁에 사탄 걸린 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앨리슨 스트로벨 이 아이는 목회자가 되면서 기독교 소설가가 돼요. Worlds Collide, The Unending Sky, 끝나지 않는 하늘나라 이런 책을 또 써요. 그리고 아빠하고 같이 책을 쓰는데 뭐냐? 어린이 신앙 서적을 씁니다.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는 뭐가 되냐? 애기가 이제 카일은 아들인데 아빠가 무신론자에서 목사님이 되는 과정을 누가 봐요? 카일이 다 봐요. 그래가지고 카일이 뭐가 되냐면 바이올라 대학교 탈보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영성학 교수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저명한 신학자로 지금도 활약을 하는 할렐루야. 레슬리라는 한 여자 메이비로 시작한 아마도 하나님이 계실 거야로 시작이 됐지만 진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을 때 온 가족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무신론자들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방송 듣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믿음에 있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그렇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한 번은 지나가야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될 길.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죠? 오늘 이제 아벨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찾아 후손 대대로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했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복받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했던 그 기도했던 그 뒷모습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지 여러분 그런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반드시 그분에게 나올 때 상 주시고 지금은 당장은 돌멩이 같고 지금 당장은 이것이 뱀 같고 나를 꽉 붙는 어려움이 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가서는 그것이 나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선이 되고 떡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1: 은혜로의 초대 지금까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

010-5081-23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6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회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씨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씨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에 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가을의 기도. 계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해시계는 가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선한 가을날의 향기에 묻혀 전에 없이 주 안에서 명상에 잠기고 싶습니다. 이제는 생각할 때요, 지금은 느껴야 할 때입니다. 티없이 맑은 하늘에 주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나간 고통의 나날들을 돌아보면 두 줄기 감사의 눈물이 뺨 위로 흐르고, 다가올 벅찬 내일을 바라보면 한 줄기 소망이 부풀어 오릅니다.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내일도 이끌어 주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이 가을에는 더욱 성숙한 인간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 가을에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찬양입니다. 가을의 기도 테너 최동규 씨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주님의 강의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야고보서 1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야고보서 1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25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그리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죠. 2545님 9월의 시를 들으면서 가을을 마중합니다. 곧 돌아와서 모든 분들에게 가을에 대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기대해봅니다. 8235님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어려운 일도 이겨내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려고 합니다. 귀한 방송 고맙습니다. 늘 애청합니다. 고맙습니다. 1772님 늘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참여해봅니다. 늘 편안한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729님 이번 한 주간도 가을 부흥회로 새벽을 깨우며 승리했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0808님 그동안 무더위로 성경 필사를 쉬었는데 요즘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다시 필사를 시작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실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 곁에 붙어 사는 삶이 돼야겠지요. 아멘입니다. 4362님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해지죠. 바다 거품처럼 겉보기만 요란한 삶은 성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모두 열매 맺는 삶으로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4648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7758님 주님 말씀 잘 듣고 실천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6473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사연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세상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그 가정은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데그 암마슐트인데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는 조국과 인생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섬기는 삶에 대해서 들으며 자랐던 거예요. 이 소년 암마슐트는 정확히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몰라서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경제학자가 됐고 그 다음에는 또 외교관이 됐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조국인 스웨덴을 넘어

넘어 전 유럽의 존경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런 평판을 바탕으로 해서 마침내 유엔 사무총장 자리까지 올라가서 자신의 어렸을 때의 바람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하마슈트 총장은 비운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기 전까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죠. 또 그의 일기를 보면은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그 일기가 출간됐는데 금세기 가장 위대한 개인의 헌신이 기록된 책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아주 극찬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도 이로운 일을 하며 섬겨야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섬김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초점을 맞춰보는 나의 비전을 세워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 베드로 후서 1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 베드로 후서 1장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프로젝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의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웰에서 웨스트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7013님 메모지에 야고보서 1장 25절 보석 같은 말씀을 써서 눈이 자주 머무는 곳에 붙여놓고 읊조리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5216님 이른 아침부터 잠드는 밤까지 때로는 잠이 오나 늦은 밤까지 몇 번씩 듣고 읽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제가 다시 태어나는 믿음, 인생의 얘기도 함께 써내려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5667님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 눈물을 기억하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마음에 남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며 또 이렇게 성경 퀴즈를 찾아서 정답도 보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401님 늘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 못함을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듣고 잊어버리는 딸이 아니라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옵소서. 아멘. 2011님 말씀의 홍수 시대 많은 매체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 되길 기도합니다.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좋은 방송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168님 성경을 늘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9398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선한 바람과 쾌청한 하늘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성경 퀴즈 25절을 적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행하는 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늘 감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아셨어요? 고맙습니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고비마다 구원하소서. 시편 41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한 분이신 주님,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며 어떤 경우에도 돌보시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친히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건강하게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지라도 주님 외에는 믿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저를 해하려 하는 자들로부터 은혜로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연약한 이웃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온전하게 지키시며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는 거룩하신 구원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41편을 묵상해봤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건강하세요. 김정한 목사입니다.
0: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십니까? 선교사님은

0: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먼지도 싫어하고 이 고생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지금 이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의 길을 가고 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땐 하나님 앞에 한번 맞아야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0: 네.
1: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순종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매 맞고 가는 것보다는 매 안 맞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어디로 가라 이러한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저 뒤돌아다보지 말고, 왜냐 롯의 아내는 뒤를 자꾸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순종하면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0: 예.
1: 우리 청취자들도 헌금해라, 새벽기도 나가라, 전도해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0: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김희진 사모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붙들고 문화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는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아내 김희진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굴 보이스 주인공이시죠.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으로 다시 태어난 성악가 베이스 함석헌이고요.
3: 네, 저는 함석헌의 아내 김희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4: 근데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셔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 이게 텔레비전

0: 에도 나갈 거고 또 방송에도 나갈 텐데 이 전국에 나갈 텐데 두 사람 이렇게 부부가 와서 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1: 네.
0: 예. 그런데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우선 제일 만나고 싶은 얘기에서 듣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어요?
1: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목소리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서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혼나고 나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믿음 좋은 남자를 찾는다고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금 이 와이프가 됐습니다.
0: 아니 그런데 그때 교회 나갔어요?
2: 네 목사님.
0: 그런데 그때 직업이
2: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0: 항공사 네. 승무원. 그러니까 손님들 많이 만났겠네요.
2: 네 맞습니다.
0: 예. 그중에 아유 저런 사람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2: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마음에
0: 아니 그런데
2: 드는 남자가.
0: 네.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2: 네.
0: 내가 봐도 처음에는 어우 첫눈에 반해지는 않을 수가 같은데.
2: 맞습니다.
0: 근데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2: 아, 제가 저희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도 저희 교회에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0: 돈 잘 버는 남자.
2: 아, 그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0: 믿음만 좋으면
2: 하나님이
0: 된다.
2: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저에게 딱 맞는 남자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를 만나면 정확하게 저 사람이다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0: 근데 첫 번째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2: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3: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게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2: 아, 소개해 주셨던 권사님한테 제가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몇 번은 좀 만나고 이제 거절을
0: 아니,
2: 해야 되겠다.
0: 신세가 된다고 아무나 그냥 만나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
2: 네,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저에게 성경적인 얘기 또 막 믿음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모는 호감형이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면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서 제 고민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 우리 미스 킴을 만났을 때
1: 네.
0: 첫눈에 들었어요?
1: 저는 홀딱 반했죠.
3: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렇게 삼성역 그 사람 엄청 많은 데서 와이프가 딱 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우라가 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여자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아, 꼭 결혼을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와이프는
3: 그러셨군요.
1: 저를 처음에 딱 보고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입모양이 딱 세 글자였는데 짜증나 이거였는데
3: 에이 그건 아니, 아니었죠.
0: 내가 조영남 윤여정이를 주례를 했어요. 네. 미국서.
1: 네.
0: 근데 윤여정 씨가 늘 나한테 하는 얘기가 사실 조영남 씨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
1: 네.
0: 그런데도 그 목소리에 반했다고 그러더라고.
1: 아.
0: 그럼 김집사님은 함석헌 교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2: 저는 사실 이렇게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목사님. 그러고
0: 아니, 왜?
2: 그냥 좀 이렇게 부드럽고 높은 톤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0: 그래서 목소리는 별로
2: 네, 전혀 목소리
0: 대상이
2: 외모,
0: 결혼의 대상이
2: 뭐 직업
0: 안 되고
2: 이런 거 전혀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배우자 느낌은 아니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저한테 신앙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0: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
2: 네.
0: 그러면 인꺼부부로 쭉 왔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불만도 생기고
2: 저는
0: 또
2: 모든 부부들이
0: 자기가
2: 다,
0: 원하는
2: 네.
0: 이런 방향으로
2: 네.
0: 100% 안 가는
2: 맞아요.
0: 것도 있고
2: 네 맞습니다.
0: 돈은 많이 벌어 온다, 안 벌어 온다. 그건 상관이 없고.
2: 네.
0: 그저 자기 사랑하고.
2: 네.
0: 듬직하고.
2: 네.
0: 예.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몇 달을 거절을 한 거예요?
2: 저희가 사실 만나고 한 달 후쯤에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에 응

0: 답이 저희 남편이라는 거 알게 돼서
1: 그
0: 한 달 만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 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네. 아, 이 남자면 되겠다.
0: 네. 그래서
2: 마음에 확신이 오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2: 많은 미혼 분들이 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나 이걸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네.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0: 아, 네. 그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남편이 나타났는데 제가 확 느낌이 한 달 후에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뒷부분에 있거든요.
1: 근데 제가 내가 궁금한 게 그럼 먼저 그렇게 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김 집사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며?
0: 네, 맞습니다.
1: 제가 우리 사람하고 똑같네. 어떻게 여자가 프로포즈를 먼저 하지?
2: 그 시절에. 아,
1: 굉장히 시집 못 갈까 봐 걱정을 했네.
0: 아니요, 제가 사실 저희 나이 차이가 7살 차이 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사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다 할 수
1: 있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함 교수께서는 저 여자가 아내감이다. 내가 놓치질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3: 네, 그게 처음에는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서 제가 좀 초반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성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모든 것들이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와이프의 그 아내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왔었습니다.
1: 이제 그러다가 결혼을 했다.
3: 네.
1: 근데 내가 알기는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거든.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갈등은 없었어요? 결혼하고?
0: 많이 있었습니다.
1: 많이?
0: 목사님. 네.
1: 어떤 면에서?
0: 우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가 다 본인이 그 확고한 취향과 이런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예민하지 않은 성격을 주셔서 그냥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도 저는 잠을 잘 잘 수가 있고 또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이 없고
1: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네. 집회를 다 끝마치고 마지막 집회 남겨놓고 호텔에서 나가고 이제 기도할 때 네. 사모님이 왔다 갔다 가방을 싸고 있더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 가방을 사모님이 쌉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데 은사를 못 받았대. 가방 싸는데 그 자기가 다 가방을 싸준다 그러더라고. 나는 내 가방 내가 싸야 마음에 풀리지. 네. 집사람이 하면 괜히 이거 많이 넣고 이건 또 안 넣고 네. 그러면 내가 여행하는데 불편하니까 네. 내가 쌀 테니까 당신은 너 쉬라 그랬어. 네. 빌그램 목사님은 마누라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네. 근데 마누라가 이 양반 필요한 걸 다 싸주시는 거예요.
0: 네.
1: 그 양반은 어디 가서 석 달 부흥하고 와서 가방 나누면 또 이거 다 빨래하고 사모님이 다 또 그다음 행선지에 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내가 대단한 아내라구나.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예민하다. 식사도
0: 네.
1: 옷도
0: 네.
1: 자기 차림도 그걸 어떻게 견뎌냈어요?
0: 정말 감사하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찬양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찬양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또 목사님과 함께 집회 갈 때 또 목사님 설교에 제가 감동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남편한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1: 근데 내가 이제 사람들을 보는 예리한 눈이 있거든.
0: 네.
1: 근데 처음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음악 녹음

0: 녹음하고 그럴 때,
1: 네.
0: 그럴 때 성격이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 보기하고는.
1: 네.
0: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거나 순수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1: 네. 네.
0: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1: 네.
0: 그때 나는 김 집사님을 별로 만난 적이 없고,
1: 네. 네?
0: 아직 비행기 타고 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때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많이 밝아졌더라.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러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1: 어떤 특별한 한순간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목사님.
0: 이렇게 사는
1: 네,
0: 동안에
1: 항상
0: 이제 남편이
1: 때.
0: 어느 정도 바뀌니까.
1: 네, 맞습니다.
0: 예,
1: 네.
0: 자기도 바뀌어야 되겠다.
1: 네.
0: 그러고 이제 두 분이 같은 교회도 댕기고 같은 공연도 댕기고
1: 네.
0: 이럴 때 볼 것 같으면은
1: 네.
0: 뭐 그전보다 행복한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또 아까도
1: 행복합니다.
2: 말씀하셨지만 네. 그 김상화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1: 네.
2: 희진 집사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졌다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런 순간이셨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실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2: 네.
1: 근데 하는 일이 예민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더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뵙고 목사님 집회에 같이 많이 다니고 찬양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고 그리고 제가 남편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0: 너무 그러면 또 함 교수가 좀 교만해질 것 같은데 함부로 하세요. 아니 이제 내가 함 교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1: 네.
0: 뭐 큰 집회가 아니고 몇 사람만 보이는데 노래하라고 그러면 와서 노래해요.
1: 네.
0: 웬만한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해요.
1: 네.
0: 반주자도 없고
1: 네.
0: 어떤 때는.
1: 네.
0: 모이는 사람도 뭐 열댓 명밖에 안
1: 네.
0: 되고 그런데 가서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뭐 만 명이 모인 것처럼
1: 맞아요.
0: 힘을
1: 네.
0: 다해서 노력으로
1: 네.
0: 노래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집회 분위기가
1: 네.
0: 180도로 변한 거예요.
1: 네.
0: 뭐 누구나 다 함석헌 교수 찬양을 들으면 저렇게 성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뭐 체육을 한다고 그랬다며?
3: 네. 대학교 들어가서는요.
0: 그런 자기가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낀 건 언제예요?
3: 제가 베이스로서 이렇게 많이 테너나 바리톤보다 좀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노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그 일본 공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집회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아멘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체험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집회하시고 제가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그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앞으로 이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목사님 집회로 가면은 이런 성령체험이 있고 그래서 그 체험들을 매번 느끼니까 저는 목사님 만나서 극동방송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또 그 삶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늘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 항상 음악회 하시면 콘서트 때 그 무대를 굉장히 사로잡으시고 굉장히 재밌으시면서도 또 노래로도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춘기 때는 오히려 내성적인 성격이셨던 적도 있다면서요.
3: 네네네.
2: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신 건지.
3: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되게 터프하고 안 내성적일 것 같은데 아까
2: 네.
3: 와이프가 얘기한 대로 음식도 좀 가려야 되고 뭐 잠자리도 가려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그 찬양을 하면서 이게 내가 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것이다 라고 계속 느끼니까 제가 성격이 저절로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2: 성령의 역사로
3: 네.
2: 이렇게 됐네요. 정말.
3: 그러니까 저의 그런 예민하고 부족했던 그런 성격들이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0: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3: 네.
0: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
3: 네.
0: 자기 부인이 요.

0: 이불을 이국 와서 여보 우리 여기서 삽시다. 목사가 깜짝 놀라서 당신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아, 당신이 여기는 천사같이 보이는데 집에 오면 마귀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생활이 다른 거예요. 아. 찬송가 부를 때는 천사인데 네. 집에 와서는 막 남편이 아내도 기합도 넣고 밥이 이게 뭐요? 네? 집안이 이게 뭐요? 아마 그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꼭 천사 같은데 네. 집에 와서 하는 거 보면 이거 꼭 마귀 같다. 여기서 살자. 그런 경험은 없어요?
1: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살짝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서 이 남편이랑 살라고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AS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0: 자기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변화돼가지고
1: 네 맞습니다.
0: 집에서 오면 잔소리가 좀 적고
1: 네.
0: 아내 우회하고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아 남편이 변했다.
1: 네.
0: 난 또 받아줘야지.
1: 네.
0: 그렇죠.
1: 네. 네.
0: 그래가지고 많이 편해졌을 것 같아.
1: 네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0: 그래서 김 집사님도 남편 노래 부를 때마다 쫓아댕기더라.
1: 네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네. 제가 그런 곳에 갈 수 있다는 게 항상 가서 느끼는데 이런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2: 그 은혜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잠깐 함께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석헌 교수님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자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1: 네, 저희 아들 한 명 있는데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운동에 관심이 고등학교 때부터 막 있어서요. 지금 바디빌더가 되고 헬스 트레이너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버지께서는 음악을 하시고 아들은 네. 또 체육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네. 집사님께서 뒷바라지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아, 네. 제가 아들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 마치자마자 또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네, 라이딩을 좀 하면서 또 지금은 닭가슴살이랑 삶은 계란이랑 밥 정량 이렇게 토마토랑 이런 거 먹고 있거든요.
0: 식단을 열심히 하네요.
1: 네, 그래서 최대한 아들 앞에서 조금 맛있는 거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도 저희 남편한테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이

0: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런 가정을 잘 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늘 종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1: 함 교수님, 뭐 오페라도 했고 네. 큰 무대에서 노래해봤고 지난번에 노래한 데는 아직 준비도 안 됐어 예배 네. 장소가. 야, 내가 여기 와서 노래를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아, 김 목사도 왔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은데 네. 네. 나이 90이 넘은 노인네가 여기까지 피 맞고 왔는데 네. 나가도 잘 해야지. 그러면서도 큰 무대에서 했을 때 또 아주 어려운 무대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오페라에서 박수 받을 때보다 그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 은혜 받는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네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긴 하나님이 계시구나. 네네. 이쪽 노래하는 데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네네.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수 친다. 지금 이제 만약 나머지 여생을 함 교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2: 그래서 제가 그 계양구청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요, 그 문화 소외 지역 그리고 문화 소외층, 그래서 양로원, 요양원 이런 공연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삶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움가르텐이라는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 요양원, 양로원 가서 그 어르신들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게 제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위해서 문화재단도 만들고 앞으로 그런 일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함석헌 교수가 어떻게 해서 극동방송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네. 부인은 비행기 탔죠?
2: 네네네. 네.
1: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성격, 여기는 항공사 승무원, 여기는 평생 노래하는 사람. 네. 이게 어떻게 조화가 돼요?
0: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
0: 네.
2: 근데 와이프도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네. 사람이라서 저도 좀 서로 의견 대립이 좀 많았었는데요. 제가 먼저 극동방송에 와서 좀 섬기고 있었고요. 후에 이제 나중에 와이프를 제가 극동방송으로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극동방송 와이프가 와서 너무 훌륭한 권사님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아,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1: 네. 근데 시어머니도 예수 잘 믿는데 네. 거부 간의 갈등은 없었어요?
0: 네, 저희는 그래도 어머님이 정말 온유하시고 좋은 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3: 기도로 그런 네. 것들을 다 이겨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항상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순간들인지 궁금합니다.
0: 저희가 제가 성경 필사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구절구절의 의미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남편 기도하고 또 가정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바라보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또 다시 회개하고
1: 아니 이제 네, 더 몇 잘해야 년을 되겠다, 승무원 노릇했어요?
0: 저는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1: 그런데 지금 저 시니어리티가 있을 것 같은데
0: 7년 전쯤에 퇴사는 했고요, 목사님. 지금은 함석헌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1: 아니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0: 네, 그때도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언제쯤 그만두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아,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1: 그러면 아들만 키우고
0: 네. 아들 그때 5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0: 이제 아들 사춘기를 같이 보내고 또 코로나 시기를 공연이 그때 많이 없었는데 셋이서 이제 막 집에서 부딪히면서 갈등도 있고 또 기도하고 서로 회개하고 다시 또 막 가족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쓰면서 그때 시간을 잘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1: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

0: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저 잘 사는 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된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진짜 복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길, 내 마음에 시온의 큰 대로가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나누며 평안과 안식, 그리고 살아낼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구집사 올림.
1: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또 앱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은혜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2: 저는 늘 북한을 위한 기도를 코로나 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복음 통일이 정말로 가능해져서 평양에서도 저희가 극동방송국 건물이 세워지고 또 저희 남편 같은 찬양 사역자가 그런 평양에 있는 무대에서도 찬양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 기도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1: 교수님은
3: 저는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그 멘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그 삶 속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사실 두 분 참 살아가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또 뭐 사실 연예인들 많이 보면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함석헌 교수 내외는 가장 모범적이고 인꼬 부부로 계속 알려지기를 바라고 찬양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는 되는 것이 내 사명 같아요.
3: 감사합니다.
0: 그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성대. 참 사람들이 나더러 빌그램 전도대회 할 때 빌그램 목사 못지않게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통역을 했다. 그게 그렇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지.
1: 네. 네. 네.
0: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무예요.
1: 네.
0: 그래서 두 분 내외가 참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으면 기도 제목이에요.
3: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또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시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시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에 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에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군에 다녀와 복학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하며 신사 같은 형이었습니다. 저는 형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고 한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다음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도 교회 다니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형이 그럼 나도 구원 받았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왜 구원 받았는지 설명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20대 초반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백방으로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그만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옆집에 살면서 가까이 지내던 집사님께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고 목사님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불과 수개월 만에 병이 치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다녀와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죽을 병이 치료되었으니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죽을 병이 기도로 치료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형에게 형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누가복음 1장 77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으로 전한 구원도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로마서 8장 2절도 읽어주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으로 볼 때 구원은 죄와 사망, 곧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이름의 뜻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곧 죄와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형은 고개를 떨구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대해 미국 침례교 조직 신학자인 밀라드 제이 에릭스는 구원론에서 죄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요구되는 일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구원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의 원인인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총신대 교수이며 서울 주은혜교회를 담임하는 김창영 목사님도 구원의 본질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 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을 병이 치료되었다거나 망해가던 사업이 다시 좋아졌다거나 내 능력으로 불가능했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오해한 것입니다. 혹 애청자 여러분 중에 제가 대학에서 만났던 형처럼 구원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애청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와

0: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참된 구원, 즉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란 진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편 51편 5절은 더 심각하게 죄인이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의 DNA를 가졌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욥기 9장 2절입니다. 진실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욥기 25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2절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했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처럼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구원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구원을 오해하고 있었던 형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형님은 저에게 다음 기회를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은 병이 치료되거나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죄로 인한 하나님 심판에서 구원입니다. 혹시 애청자 여러분 중에 죄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구원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은 성경에 없다고 골로새서 1장 14절이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353-7071번 영광교회로 전화주시거나 광주 전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전구입니다. 이른 아침이면 바람결이 제법 서늘하죠. 옷깃을 여미기도 하는데요. 불과 한 달 전 이맘때와는 사뭇 다른 날씨입니다. 과일이며 곡식들은 살찐 햇볕과 풍성한 바람을 받으며 주님이 베푸시는 보양식으로 제 몸을 부풀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흩어졌던 생각들을 모으고 천방지축 분주한 발걸음을 멈춰야겠죠. 지난 여름은 참 소란했습니다. 너무 무덥고 사뭇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험한 계절을 건넜기에 오늘 이래도 청량하기만 한 바람을 안 씁니다. 참 뿌듯하고 행복하네요. 강찬의 노래 듣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일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더 잘 달릴 수 있기를 바라며 배우고 또 잘하기에 힘씁니다. 성장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영혼은 자라지 못하고 육적인 것들만 키워간다면 말썽꾸러기 촉법소년과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자라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그래서 자기 자랑 대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나 나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3289님 오늘 첫 사연이에요. 심전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신청곡은 더 워십 에이플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신청합니다. 네, 3289님. 아, 제가 자꾸 웃으려고 그래요. 아, 그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기쁨이요 평안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뜻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웃음이 난 이유는요. 이 사연의 그 문체 자체가 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심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글쎄요, 이게 뭐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여러 교회 이렇게 다녀보면요. 주일 성수란 말이 언제부턴가 좀 사라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과거에는 사실 주일 성수라는 말을 거의 매주 듣다시피 했거든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성도의 행할 바라는 이야기를 거의 뭐 자주 들었어요, 정말로. 근데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일 성수라는 말 어떻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주 그렇게 듣게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즐겁기도 하고 참 귀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청곡을 이제 주셨는데 더 워십 에이블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뭐 에이블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에이블이요,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에이블이 장애를 나타내는 용어로도 많이 쓰여요. 과거에는 이제 장애인이다 이러면 어떤 일을 무조건 할 수 없는 사람,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에이블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점차 이런 호칭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부르는 추세인데, 여러 가지가 참 이 짧은 사연에서 생각할 게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절 한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붙여주셨는데 미소가 절로 났습니다. 신청곡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인데,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갈 때 웃을 수 있는 거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3289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더 워십 에이블 찬양으로 듣습니다.

더 워시베이블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이번 사연은 9507님 사연이에요. 가을의 향기가 솔솔 풍기네요. 거리 곳곳에 낙엽이 떨어지네요. 목사님 찬양 신청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들려주세요. 9507님. 앞서의 그 사연과 어쩜 이렇게 닮아있나요? 짧은 문장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연. 아 그래요. 이렇게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네, 그만큼 사실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연구하고 심리를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여유가 없고 그냥 각박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계절이 바뀌는 걸 미처 느끼지 못한답니다. 네, 이렇게 가을에 향기가 솔솔 풍기네요. 초가을부터 가을을 느끼고 있다면 네, 그만큼 열려있는 마음이고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아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거리도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뭐 낙엽이 떨어졌는지 누가 거기서 청소를 하는지 그냥 내 앞길만 그냥 가기 급급하다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것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새삼스럽게 너무 이 사연이 마음이 많이 와닿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네, 마음을 또 이렇게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네, 이런 찬양을 또 신청했는데 앞서서 우리가 참 주일 성수에 대한 말들 요새 자주 듣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했는데 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도 제가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저는 교회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야 벌써 한 40년 가깝네요 이제. 그런데 그 청년 시절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 찬이 얼마나 가슴에 깊이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기타 둘러매고 이 찬양을 하면 항상 마음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졌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띄워드릴게요. 9507님 신청곡 함께 듣죠.

0: 네, 9507님 신청곡이었어요. 오조의 나의 마음이 조수아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소유권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죠.
1: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와 돌봄을 주제로 한 2026년 누림 컨퍼런스가 오는 9월 30일 열립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주거와 돌봄 모델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주거 돌봄 사례가 소개되고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단순히 사는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개인과 단체를 찾는 2026 장애인 먼저 실천상 후보자 접수도 진행됩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이 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온 사람과 기관의 활동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현장에서 꾸준히 이어져온 실천을 찾아내고 좋은 사례를 사회와 나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더 널리

0: 널리 알려져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 저는 오다인이었습니다.
1: 가을은 살갑습니다. 아늘카죠. 평안한 전경을 스스로 빚어내는 가을 풍경.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과 해맑은 햇살이 연신 평화의 노래를 읊조리는 듯합니다. 또 뽀송한 흰 구름은 마치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인 양 그리고 또 그립니다. 참 상쾌하고 감사한 주말이네요. 지선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고슴도치는 온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곁에도 때로는 인간 고슴도치들이 있는데요. 말과 행동이 날카로워서 다가갔다가는 상처받을까 좀 망설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가시돋친 그 모습 안에도 이해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 여린 마음이 숨어있을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먼저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판단보다는 이해를, 거리두기보다는 따뜻한 손길을 먼저 건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 너머의 마음까지 품어주는 시간, 이하나의 쉼표 하나 문을 엽니다.

미안한 심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김명식 송정미의 사랑의 지경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좋은 모습만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의 가식까지도 품어주는 일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

이죠. 마음을 이렇게 내어주었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또 선한 뜻으로 시작한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나를 먼저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또 외면하기보다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정성실 앨범 중에 주님의 마음을, 또 안성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또 파워워십의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세곡 함께 듣고 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김다위 목사님의 책 섭리하심에 담긴 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고 주님께로 가기 위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실패자인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하여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안전한 배 안에만 앉아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실패자가 아닐까? 주님께서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누군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문에 끼었다. 그렇다면 그는 실패자인가? 아니면 문이 좁다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실패자인가? 후자가 아닌가? 전자와 같은 실패는 건강한 실패요. 살리는 실패다. 하나님은 주님 뜻대로 살려다가 넘어진 자들을 실패자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아직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이 실패일 수 있고 실패가 성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누가 승리자이고 실패자인지는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실패는 위대한 실패였다. 생명의 길을 걷는 실패였기 때문이다. 그가 실패했고 좌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패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누군가는 넘어지지 않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앞서 나눈 글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디다가 넘어진 것이라면 그 실패는 끝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주님을 향해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고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당장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모두 성공인 것도 아니고요. 또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가,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누구의 손을 붙드는가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오늘의 실패까지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향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손재석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고 위러브의 끝없는 사랑 주님은 신실하고, 세곡 함께 듣고 오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마커스 워십의 내게 심으신 사랑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검은 보자기에 쌓인 행복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은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은 검은 보자기에 행복을 싸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 상처라는 검은 보자기, 때로는 질병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쌓인 복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검은 보자기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화를 담아주십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풀무에 던지실 때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 라고요. 연장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것인데요. 고난이라는 연장을 잘 사용하면 반드시 크게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검은 보자기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으로 주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김대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찌르시는 예수님.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삶의 짐에 짓눌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낄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다가 고통과 질병, 절망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찾게 된다. 우리는 어떤 모습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만나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면서 나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할수록 예수님은 근심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때로는 물질로 찌르고 질병으로 찌르고 모든 어려움으로 찌르시며 되돌리려 하신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찌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 예수님의 찌르심이 느껴지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찌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me, His garden의 찬양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이디온 성교회의 그 사랑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찬양 들으시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강찬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영어 아카펠라 찬송 이어집니다. When we all get to heaven.

삶에서 고난과 질병, 고통을 겪을 때 좌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밭이며 생각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 밭에 어떤 씨앗을 심는가에 따라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 맺기 기도드립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마커스 워십의 사랑의 열매 찬송 전할게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시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시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이 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에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이 시간은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라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교회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한 복음으로 묶여 완전함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한 곡의 심포니를 완성하듯 하나님은 저마다의 다름을 사용하여 사랑의 하모니를 만드십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열 속에서 다시 하나의 길, 하나의 소망, 하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다시 하늘의 질서와 사랑의 조화를 심으셨습니다. 흩어진 인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묶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회복입니다. 쉽게 분열될 수 있는 위기 앞에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성경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이루신 연합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내며 서로 다름 속에서도 한 복음을 붙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힘센 무더운 여름이 도망치듯 사라지고 선선한 바람이 살랑 부는 가을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친구들, 오늘은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볼까요? 멋진 가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는 건 어때요? 혹시 친구들, 좋은 가을 날씨에 혹시 놀이터에서 놀다가 새소식반을 하고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 적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새소식반 하는데 올래? 이런 초대를 받은 적은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새소식반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찬양 한 곡 듣고 소개해 줄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사랑이 뿜뿜.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사랑이 뿜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함께 들은 찬양은 전도사님이 찬양을 듣기 전에 이야기한 새 소식반의 주제가예요.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보았나요? 찬양에서 새 소식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맞아요. 새 소식반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넘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새 소식반은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말씀과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모임이지요. 그래서 찬양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이라고 찬양했어요. 혹시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친구 중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새소식반을 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게 된다면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에 꼭 한번 참석해보세요. 또 교회에서 하는 새소식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장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께 동의서를 받아 친구와 함께 참석해보세요.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즐거운 찬양도 부르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성구도 암송하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도 듣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방법을 듣게 될 거예요. 오늘 토요일 전국 곳곳에서 새소식반을 하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아직 한 번도 새소식반에 가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꼭 한번 참석해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기쁨, 찬양, 감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기 바라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들었던 사랑이 뿜뿜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이미 새소식반에 참석해서 이 찬양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지요. 악보가 있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리니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주열인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사랑이 뿜뿜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의 사랑 기쁨 가득한 한 주를 보내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옹기장이 키즈의 주만 따라가요.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하나님이 세상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처음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진짜 친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쫓겨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빠 엄마에게 선물로 나를 낳게 하셨어요. 나의 작은 손, 발, 입, 반짝이는 눈동자는 아빠와 엄마를 행복하게 했지요. 그리고 동생도 생겼어요. 아주 작고 사랑스러운 동생을 보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집은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로 인해 우리 집은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나는 좋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주열이니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누구인지 다 알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이 나와 같은 끔찍한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에게 내 이야기를 나누려고 찾아왔어요.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1: 아니, 어찌 내 재물을 받지 않는 거지?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면서 말이지. 내가 얼마나 땅을 고르고 곡식과 채소가 자라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자랑스럽게 키운 이 멋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신 거야?
2: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나요? 맞아요. 이 세상에 처음 아기로 태어난 가인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자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가인의 재물보다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분노와 시기로 가득 채우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인처럼 내 기대와 맞지 않고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원망하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칭찬되는 친구에 대해서 질투하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해 칭찬듣지 못하고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다른 친구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축하하기보다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나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이 말씀은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하는지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도 잘 들어보세요. 시기심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게 된다. 여러분,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잠언 19장 11절 말씀. 슬기로운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는다. 화내는 것은 곧 미련함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내셨나요? 결코 화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슬기로움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기보다 인내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해요.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0: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
1: 네가 화를 내면 어찌됨이냐? 얼굴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0: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의 분냄, 시기, 질투로 채우지 않기를 알려주셨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분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까지 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죄어린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가 자리 잡지 않게 하세요.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마음에 분내고 시기하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얻기를 원했던 결과를 얻었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화내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세요. 화를 내기보다 먼저 나를 살펴보세요.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겸손하게 살피세요.
2: 그래, 내게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고쳐야겠어.
0: 다음엔 더 잘 준비할 거야.
2: 오늘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다시 시작해볼 거야.
0: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친구를 칭찬하세요. 축하해주세요.
3: 우와, 넌 멋져.
0: 어머나, 참 잘했다.
2: 대단한데?
0: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 이번 주 화를 멈추고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적극적으로 배운 말을 사용해보기로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멋진 어린이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분노, 시기, 질투가 제 마음에 자리 잡아서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죄가 제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오늘 배운 분노와 시기, 질투를 이기는 말을 사용하겠어요. 항상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거룩 구하자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분내고 시기와 질투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분냄, 시기, 질투가 자리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주의 어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글을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눠주세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으로 영유아 유치부 전국연합회의 쑥쑥 자라요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의 세세한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라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파더와이즈 코리아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인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가 잘 시작되고 정착되는 데 지원하고 섬기는 기관인데요. 기관으로 설립되기까지 팀과 스텝으로 섬기시는 남성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또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오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파더와이즈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894님, 저도 남편을 늘 지적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흉보았던 것 회개합니다.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가 더 알려지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이런 은혜 나눔 감사합니다. 6024님,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버지의 역할과 가정의 질서 회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잘 배우고 실천하면 더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딸과 사위감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291님, 요즘 저희 아들네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파더와이즈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내 마음이 또 아프셨을지 정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9743님, 아들이 가을에 결혼합니다. 꼭 들려주고 싶어요. 신앙 없는 자매와 결혼하는데 아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서 아내를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먼저 바로 서야 교회도 사회도 바르게 선다고 생각하는데 마더와이즈에서 많은 관심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101님,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가정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호 사모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아들들과 딸과 같이 듣고 계시다고요? 파더와이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5226님, 늘 문자 보내주시는 분인데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식탁, 파더와이즈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파더와이즈 궁금하시다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파더와이즈 홈페이지와 채널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오늘은 영상이 있는 보이는 라디오인데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링크와 파더와이즈 정보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파더와이즈 가정식탁, 파더와이즈 성경공부를 지원하는 기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합니다. 함께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도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1: 예, 제일 젊은 그 형제님 기억나는 분이 결혼하고 그 학기에 오셨어요. 3월 1일에 결혼하고
0: 어쩜 그렇게 지혜로우시겠어요.
1: 3월 중순에 바로 오신 분이 가장 젊은 남편이셨고 지금 현재 가장 연세 드신 분은 78세 장로, 은퇴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30대 형제님들 40대 50대까지 참 많이 오시고 생각보다 갈수록 60대 형제님들도 오셔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0: 그런 분들은 어떤 은혜를 또 받으시기도 하고 또 기대도 하실까요?
1: 저희가 이제 선물 뽑기도 하고 또 간증문도 나누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형제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저런 마음이셨구나. 나를 향한 마음이 저런 마음이셨겠구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기도 하고 그냥 무턱대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아, 나는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꿈을 가지게 되는 게 참 큰 은혜였던 것 같고 이제 은퇴하시고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분들은 우리 아들의 마음이 저랬겠구나. 그러면서 한 장로님은 자녀에게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미 다 장성하여 출가하고 독립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녀에게 더 이상 아버지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오셨다가 그렇게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 자녀에게 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나는 아직 아버지구나 이런 도전을 많이 받고 가시는 것 같고 40, 50, 60대 중에 아직까지 자녀를 품고 계시거나 아직까지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실제적으로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그런 기쁨을 나눠주세요. 그럴 때 저희가 참 감사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되게 많은 위로와 그런 치유가 일어나네요.
1: 예.
0: 자, 우리 강태형 집사님.
2: 네. 네.
0: 50일 된 아들.
2: 예.
0: 파더와이즈와 또 연관이 있다고요.
2: 솔직히 아내가 오랫동안 암투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경이 됐었고요.
0: 네.
2: 그래서
0: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큰아들이 있으시고요.
2: 예, 예. 둘째는 저희는 솔직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고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물과 같이 이제 아이가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째를 키울 때는 너무 오만한 아버지였거든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이었고 아버지이다 보니까 제가

0: 될 건 없다라는 생각이 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혼까지 고민을 하는 상황까지 가정이 좀 무너졌었고요. 어떻게 조금은 회복되는 듯 하지만 다시 무너지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던 와중에 이제 아내가 파드와이즈를 신청을 넣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파드와이즈 1기 때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의 중에 아버지 역할이 이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역할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 역할을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1: 네.
0: 미안하다. 내가 진짜 내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이때까지 내 역할까지 감내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땐 아내가 마더와이즈를 한 4년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부단히 노력을 가정 내에서 했지만 저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아내는 점점 더 힘들었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아내가 참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진짜 하나님 은혜네요. 아내분이 그거 신청하셨을 때 아, 나 안 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지금 생각하시니까
0: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희 가정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둘째는 없었을 것이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죠.
1: 근데 어떻게 가셨어요?
0: 그냥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고 뭐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가보고 두 번 가보면서 아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애를 낳으면 아버지가
1: 맞아요.
0: 되지만
1: 네.
0: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처가 너무 크고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선순위 기준으로 질서를 세우면서 넌 아버지로서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에 좀 도전을 받고 또 결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버님들의 그런 삶의 변화들 들으면서 마더와이즈 공부하시는 그 어머니들도 되게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정말 변화들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2: 네.
1: 그러면서 항상 왜 파더와이즈는 없냐라고 아내분이 또 그런 필요를 느끼기도 하시고 옆에 계신 남편분이 우리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니 파더와이즈는 없냐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런 분들에게 이 기관 설립이 정말 좋은 그런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이제 파더와이즈 코리아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앞으로 어떤 바람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한 번씩 말씀 부탁드려요.
1: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 가정에 질서를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도와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고요. 또 앞으로의 그림과 계획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늘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늘 부족한 남편이고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 학기 훈련을 할 때마다 더 내가 중심을 바로 잡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이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곤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이 사역을 계속하면서도 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겸손하게 제자리를 잘 찾아가는 그런 좋은 남편 또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그 신청하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더와이즈는 있는데 파더와이즈는 왜 없냐는 그 교회에 이런 요청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개설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파더와이즈 코리아가 이제 설립됐으니까 목회자 세미나나 세미나들을 통해서 각 교회의 이 파더와이즈 과정이 많이 개설됐으면 저는 좋겠고요. 또 뭐 각 교회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또 파더와이즈의 모양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바라기는 또 다른 또 교회 스태프분들과도 교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은혜들이 또 나눠지면서 정말 파더와이즈 코리아가 대한민국

0: 특별히 젊은 아버지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기대를 가지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혜환 목사님께서 설립 과정에서 또 많이 애를 쓰시다 보니까 건강하게 이 파드와이즈 코리아 대표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도 힘 닿는 것 돕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1: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망설이는 아버님들이 파더와이즈를 좀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길 좀 바랍니다. 사실 아버님들이 어디 가서 아내한테 미안하다, 내가 아빠 노릇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말들 부끄러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파더와이즈에서는 이 말들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솔한 고백에 격려와 그리고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파드와이즈입니다. 제가 느꼈던 가정의 회복, 그리고 기쁨을, 좀더 많은 아버님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이 파더와이즈가 하나의 그냥 성경 공부? 좋은 성경 공부니까 많은 교회에 정착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많은 교회에 좀 전파가 되어서 실제 그 교회에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남성들을 말씀으로 깨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질서대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데 정말 실제적인 역할이 되면 좋겠다. 이게 또제 기도 제목입니다.
3: 파더와이즈를 하길 원하시는 뭐 사역자분들이나 리더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저희 파더와이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3: 파더와이즈 코리아라고 치시면 되죠.
2: 파더와이즈.or.kr이라고 치시면 들어올 수 있고요. 카카오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채팅으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교재 구매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의하실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바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워가는 남성들의 제자훈련 파더와이즈 은혜 나눔을 들어봤습니다. 함께하신 분들은 파더와이즈 성경공부 지원기관인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이었습니다. 파더와이즈 성경공부나 사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파더와이즈 코리아를 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영문으로 Fatherwise, FATHERWISE를 검색하시면 Fatherwise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직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Fatherwise 소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였는데요.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잠언 3장 5절 6절 표준 새번역으로 봤습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시로 의심했던 것을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오른팔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새롭게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지금도 나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3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두 번째 기회 저렴한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이 깨닫는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배우면서 깨닫는 사람을 학이지지라 그렇게 말을 했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깨닫는 사람들을 곤이지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학이지지보다 곤이지지가 훨씬 많아 보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배우면 될 것을 고난과 시련이라는 실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배우는 경향이 많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용서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주어지면 용서하면 간단할 것을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깨닫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학이지지와 곤이지지를 합친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불청어복이라 합니다. 듣지 아니할 불, 들을 청, 물고기어 배복으로 만들어진 사자성어인데 불청어복. 금시초문입니까? 사실 이 불청어복이라는 사자성어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공자는 아니고 나. 왜가 내가 저번 주에 만든 말입니까? 불청어복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물고기 배 속에서 생고생하지 말고. 그게 불청어복입니다. 요나서 1장 2장을 제가 보니까 요약하면 불청어복이에요. 이 내용이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물고기 뱃속에서 후회하지 말고. 사랑한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을 하실 때 배우면 수업료가 제일 삽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좋게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수업료가 매우 비싸집니다. 말 안 들으면 바람 동원해야 되지요. 풍랑 동원해야 되지요. 지중해 뒤집어 엎어야 되지요. 큰 물고기 준비해야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동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지불해야 될 청구서가 복잡해집니다. 어떤 부부가 여러분 말다툼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와서 목회자로부터 설교자로부터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자, 그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을 때 집에 돌아와서 배우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여보 내가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수업료가 제일 쌉니다. 그죠? 그런데 자존심 한 번만 딱 내려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 수업료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요. 그 작은 말다툼 하나가 우리 각 배우자 마음속에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가 깊어지니까 옛날 과거까지 상처가 막 덮어와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부부가 서로 상담을 받고 관계 회복이 몇 년이 걸리기도 하지요. 처음에는 부부 싸움을 했을 때 미안해 내가 속이 좁아서 다 내 탓이지 이 한마디면 끝날 것을 나중에는 온 가족들이 비싼 수업료를 다 지불하고 배우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딱 듣고 니느웨 가라 할 때 아멘 이렇게 순종했으면 니느웨 가는 백감만, 그 육로니까 그 경비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백값 들었죠. 그리고 선원들, 그 귀한 짐들 다 버려야 됐죠. 바다 뒤집어야 됐죠. 하나님 물고기 동원해야 됐죠. 그러니까 니느웨로 곧장 가면 될 길을 너무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요나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순종을 하려면 처음에 내 생각에는 순종이 손해처럼 보여요. 불순종은 처음에는 편하게 보이죠. 그러나 가장 비싼 길이에요. 딱 청구서를 받아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 많이 나오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릴 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귀로 들릴 때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몸을 통해서 배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요나서 1장 2장이 우리에게 던져준 제일 귀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2장을 조폭들이 하는 전라도 말로 하면 뭘 할까요?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물고기 뱃속에 확 담가 불기 전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오늘 본문인 요나서 3

여러분, 두 번째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다 두 번 기회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적사했고요. 가롯 유다도 두 번째 기회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그 소 잡다가 죽었던, 소에 개를 짓다가 죽었던 우사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개에 손을 대었다가 우사는 그 자리에 죽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못 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었죠. 두 번째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용서할 기회를 받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미루었던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두 번째라는 단어를 탁 박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가 뭘까요? 세 번째 기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두 달 전쯤에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생활고로 인해서 이것저것 뭐 영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 40대 베트남 선교사 출신 한 분을 제가 두 달 전에 만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3명이나 있어요. 생활고에 힘들어서 영업을 하는 그 모습이 선교사를 하다가 들어와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대화하는 내내 제 마음이 굉장히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헤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연락할 테니 선교사님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내가 연락할게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고맙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두 달 정도 되게 바빴지 않습니까? 뭐 눈꼽들 새가 없었습니다. 간혹 시간 속에서 그 선교사님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연락을 미루었죠. 시간이 잘 안 나니까. 그런데 이번 주 요나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월요일 날에 두 번째로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라는 단어를 보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멈추고 그 선교사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기다렸죠 하니까 네 목사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선교사님 시간에 일단 나 한번 찾아오세요. 한번 봅시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는가 하면 그분을 환대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또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바쁘면. 바로 전화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그분을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분에게 환대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연락을 드렸던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무슨 근세를 알고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되지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고요. 놓치면은 다시는 오지 않는 기회가 돼요. 그분을 환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이 세 명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가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찾아오셨더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모님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도 했고 찬양 사역도 했더라고요. 음악을 전공했고 지금도 뭐 강신대학교에서 지휘도 배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두 분 선교사님이 세 명의 자녀들과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는데 저와 대화하면서 두 분 선교사님 많이 우셨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하니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말할 곳이 없었고 의지할 곳이 없었고 멘토도 없었는데 목사님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면서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병원 근처에 있는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내가 오늘 수요 예배가 2시에 있어서 선교사님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지만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이 참석하면 안 되는 예배입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만 참석하는 예배이기는 한데 뭐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예배 참석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이제 저하고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예배 참석을 했는데 내가 예배 참석을 하면서 그 사모님에게 특송한 곡 준비하라 했습니다. 하시죠. 어르신들 앞에서. 그 사모님이 특송을 부르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을 만나서 받았던 위로

여호와 사랑과 회복과 감사를 이 찬송에 담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환대할 수 있는 기회를 음성을 주셔서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두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셨고 그분들 앞에 있는 답답한 벽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분들로 인하여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과 저는 주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이 있었고 앞으로 그 연결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어주셨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나요? 순종이 두 번째라는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말씀 들었어요. 피장이 집에 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는 세 번이나 거절한 다음에 꾸역꾸역 순종했습니다. 사사 입다도 여러분 자신의 야망과 그 가슴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상처가 뒤섞인 참 별 볼일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바로를 만나러 가라 하실 때도 내가 누구에게 바로를 만납니까? 이러면서 내가 함께하니 가라 이러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론 좀 보내시죠. 이런 식으로 핑계됐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모세의 순종도 여러분 핑계를 앞세운 온전치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치 못한 저렴한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렇든 여러분 우리가 동기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딛은 그 순종의 한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구레네 신문 한번 보십시오.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 지려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데 지금 죽으러 간다는 소식 듣고 구경하려고 군중 속에 빼꼼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다리 됐잖아요. 그때 또 군중 속에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지치가 쓰러져 버려서 그러니까 저녁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몸 상태 보니까 지고 갈 거 못 같아 로마 군인의 눈에.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군중 속에서 어디 질만한 놈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아주 촌놈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빼꼼 쳐다보면서 누가 봐도 촌스러운 사람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불러내어서 억지로 십자가 지게 했잖아요. 고린의 시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진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합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주님의 마지막 가는 그 귀한 길을 주님과 함께 단둘이 동행하게 되는 시작은 억지였지만 그 걸음은 거룩한 일부가 되지요. 마음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 예수님의 가는 길을 그 도와주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거룩한 일을 구레네 시몬이 하게 됩니다. 억지로 했지만 놀라운 일을 로마서 16장 보면 그 자식들과 아내가 엄청난 복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내 어머니다 그 아들이거든요. 이 촌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그 아내를 어머니라 부르고 아들을 형제라 부를 만큼 억지로 순종했는데도 요나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또 왜 순종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개고생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든 경험을 하고 난 뒤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순종했잖아요. 본문 3절을 보면은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4절 보면 이 사흘 길을 걸을 길을 니느웨를 요나가 딱 하루만 다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일 전도를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딱 하루 했다고 합니다. 이 문장만 봐도 요나가 해야 될 일을 얼마나 최소함으로 수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전한 메시지도 보면 간절한 겉면도 없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이 비록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하나도 없어. 40일 지나면 너 다 망한다. 딱 무미건조하게 툭툭 던져버렸습니다.
요나의 말투를 분석해보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께서 가라 하셨으니 내가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내 가기는 가지만 진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 저 인간들에게 그겁니다. 자, 사장에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죠.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와 감사합니다 합니까?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듣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성질냅니다. 구원해줬다고.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내 이럴 줄 알고 내가 불순종하려고 한 겁니다. 내가 다 뜻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저렴한 순종 맞죠? 요나의 순종은 진짜 저렴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요나의 저렴한 순종까지 사용하셔서 12만 명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의 저렴한 순종 하나가 수십만 명의 사람의 목숨들을 구하게 됩니다. 요나의 순종은 저렴했지만 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저렴하지 아니했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대충 전했지만 하나님은 대충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루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소리도 사용하여서 니느웨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요나는 정말 대충대충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충하는 설교를 가지고도 왕의 마음과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세차게 움직이셔 회개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순종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허접한 순종도 사용하시기만 하면 내게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작은 발걸음 한 걸음인데 누군가에는 생명을 얻게 하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셔서 내가 내뱉었던 이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인생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그냥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전했을 뿐인데 한 영혼이 그 짧은 말을 듣고 살아날 수가 있고요. 하기 싫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셔서 찾아간 작은 신방이 절망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내밀었던 화해의 손길 하나가 무너져가는 가정거를 일으켜낼 수 있고요. 나만 참아야 돼. 막 이런 사람이 나만 참으면 되지 하고 내밀었던 화해의 손길이 가정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내민 따뜻한 손길 하나가 얼어붙었던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다 녹여서 그 사람의 겨울이 봄이 오게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먼저 말했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속이 좁았습니다라고 던졌던 그 사과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 마음의 천국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왜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열쇠를 바꿔도 열지를 않잖아요. 순종으로만 열리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도 귀 딱 닫고 귀 없는 자로 사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지금 마음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예수 믿는 게 분명한데도 마음에 계속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전혀 반대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의 배려와 따뜻한 친절 하나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배려라는 옷과 친절하는 옷을 입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려와 나의 친절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그 작은 헌신들이 여러분들이 던졌던 생각 없이 던진 헌금들이 여러분들이 참아내었던 수많은 인내들이 그냥 공중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작은 순종이지만 누구에게는 여러분 그게 생명줄이라니까요. 우리는 순종했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교만하게. 우리는 사람의 한 털도 바꾸지 못하고요.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 자라나는 것 하지 못합니다. 상한 심령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꾸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버릇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개척교회나 시골교회 몇 명 안 되는데 설교하면 별것 아니고 몇만 명 모이는데 설교하면 대단한 일로 봅니다. 정말 막 수억을 수십억을 헌금을 해야지만이 큰일을 하는 것 같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내 몸을 온몸을 드리는 선교를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에 몸이 건조한 짧은 한마디를 사용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담긴 전화 한 통,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작게 보이는 순종, 그런 것도 하나님이 더러 사용하시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좀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거절하면은 성령이 소멸되고 음성이 안 들립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순종하면 끊임없이 예민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 생명을 살맛나게 하는 일, 이게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집어 봅시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악이 뭘까요? 생명을 결박하고 그 생명을 나로 인해서 살맛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우리는 내 아내, 내 남편을 가깝다는 이유로 막 살맛나지 않게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좀 친하다 하면은 얼마나 무례하게 함부로 합니까?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고, 사람을 생명을 결박하는 것과 사람을 만나면 살맛나지 않게 만드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최고의 악질입니다. 악질. 그게 최고의 죄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생명을 결박하게 하고 살맛을 빼앗는 짓을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불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요나서 1장을 보십시오.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요나뿐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 일보 직전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상까지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걸 오늘 입체적으로 시청과 교육처럼 보여주죠, 성경이. 그래서 요나서 3장을 보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순종하자 죽음으로 예약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났다 하고 우리에게 오늘 시청각처럼 보여줍니다. 성경을 여러분 요약하면 나 중심 딱 빼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보면, 성경을 요약하면 그냥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산락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오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살맛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순종이 죽음에 결박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풀어나게 주셨죠. 제가 우리로부터 살 맛을 빼앗아 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란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 자리. 십자가 하면 오늘 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우리 찬양했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순종이 내 생명이 된 자리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저는 목회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순종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으로 복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너무도 감격이 되어서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어쩔 줄 몰라서 나도 모르게 순종이 해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순종이 아니라 받은 순종을,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커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똑같은 말이듯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순종으로 산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 이 복음이 나를 결박시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순종하지 못해서

0: 괴로워요. 순종하기 싫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한 나의 약한 육신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너무너무 순종하고 싶어서. 괴로움이 달라요. 하기 싫은 괴로움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괴로움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순종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언제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 봅시다. 사랑한 여러분,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언제나 보장된다는 말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사랑을 다음에 할 수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오늘 하지 못했던 용서와 베품을 내일 할 수 있다는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미룬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어쩌면 여러분들이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든 여러분들이 죽든 용서하라 하시면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라 하시면 오늘 입을 여십시오. 준비 다 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네가 복음을 오늘 전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입을 열어서 하시고, 누군가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면 오늘 안부를 물으십시오. 오늘 사랑한다 말해 주십시오. 오늘 미안하다 말해 주십시오. 내가 속이 내가 좁았다고 내 탓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마음 준비되면 내가 할게 미루지 마시고, 저렴한 순종이라도 지금 오늘 당장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순종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런 순종을 주님이 받으시면 내 순종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맛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으면서 천국 가는데 네가 이런 이런 선한 일을 했단다 하니까 내가 언제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순종하려고 애쓸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이런 순종을 해서 너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났고 살맛났단다 하고, 우리가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로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해도 나의 작은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담비들이 다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비 내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숲. 말씀의 숲 오늘 이 시간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계음이 나오고 수많은 번호를 누른 끝에 겨우 상담원과 연결이 된가 싶더니 이런 말을 듣게 되지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반복되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1분, 2분이 지나도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전화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그냥 끊어지는 것은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잠깐 기다리는 것인데도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참 힘들고 또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 고객센터와의 통화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도 응답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무서운 적이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중요한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1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현실은 불의한 재판관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조합이죠. 한쪽에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보통의 재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양심이나 정의는 추호에도 그의 마음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평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과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희망인 재판관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소연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주치는 영적인 현실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불의한 재판관과도 같은 세상을 상담해 살아갑니다. 예수님 바로 그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바로 둘째, 바로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뇌물도 권력도 그 어떤 희망도 없었던 과부,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이 과부는 하루 이틀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원문을 보면 그녀는 자주 그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이지요. 과부가 불쌍히 여겨져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끈질긴 간구는 불의한 재판관의 악한 마음조차도 꺾었고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지요. 바로 이것은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는 그저 우리의 소원을 하늘에 아래는 소극적인 행위 같지만 예수님은 기도가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0: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의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유창함이나 길이가 아닙니다. 과부의 기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하루아침에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끈질긴 기도는 바로 움직이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물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를 사랑하는 선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직접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낮으로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외면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불의하고 무심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응답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마지못해 응답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작정하신 그 선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의 훈련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물으시죠. 내가 다시 올 때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숲 지금까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됐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3-584-2367번 063-584-236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씨교회는 정영숙 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씨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

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지금 북한의 국경에는 높은 장벽과 철조망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북중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이곳 남쪽을 향해서도 장벽과 또 철조망을 계속해서 세우면서 국경을 더욱 단단하게 봉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경이 닫히면서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보와 문화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길도 계속해서 더욱 좁아졌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철조망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국경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면 길이 열리고 또 사람이 복음의 문을 닫아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이사야 49장 23절의 말씀,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붙들었으면 합니다. 북한을 둘러싼 철조망이 거치고 또 남과 북을 가로막은 장벽이 무너지고 무엇보다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북한의 회복과 남북한의 진정한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제이어스의 성령의 바람 불어와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한반도를 덮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모든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북한 땅 위에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우리의 작은 기도가 계속해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의 선교 기도 편지로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북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의 편지를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북한 성도의 편지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저는 북조선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중국에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에 돌아와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친한 분들과 직접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으로 인간은 선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물론 저의 가족과 친척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의 아내와 가까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집과 친척처럼 오가고 합니다. 그 집은 옛날에 평양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추방을 온 집이고 저는 그 집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인간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며 남의 생각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빗대어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하는 말이 저의 외할아버지도 그런 말을 많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였는가 물었더니 옛날에 기독교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이 말을 제게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말이 새어나가면 좋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를 믿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이 기뻤습니다. 조선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 집은 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를 하였다는 것으로 평양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예수쟁이라고 말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모르게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시 같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 가정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 행운입니다. 이 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주관한다는 것을 나는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가정과 더욱 친숙하게 지낼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며 헌신하기로 다시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나의 글을 보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할 것은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조선 한성도 공공 드림. 지금 제가 읽은 내용 외에도 편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편지를 보내온 북한 성도가 부탁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서 예수를

시민은 자체가 정치범 수용소나 처형을 당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성경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어도 상상을 초월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국가 전복제로 몰아 가족이 멸족을 당하는 가혹한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은혜가 가슴에 새겨진 북한 성도들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편지를 보내온 북조선의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웃들에게 또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듣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북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려운 상황에서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북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북한 안에서 은밀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만날 때 서로를 알아보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타는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북녘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전도하는 담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간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찬양 함께 들으시며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님의 긍휼 문용택님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에 복음으로 평화를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북한의 나선시와 러시아 연해주의 하산을 잇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준공되었습니다. 왕복 2차선으로 교량 본체의 길이는 약 1km로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다리입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육상 통로는 1950년대에 건설된 철도교가 유일했지만 이제는 자동차와 화물차가 직접 오갈 수 있는 새로운 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다리에는 특별한 이름도 붙었습니다. 야코프 노비첸코 다리입니다. 노비첸코는 소련군 장교로 1946년 평양에서 김일성을 향해 던져진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김일성의 목숨을 구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놓여진 이 다리가 어떤 의미인지, 북러 간의 어떤 관계를 상징하는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다리는 만남과 교통의 통로입니다. 다만 그 다리 위로 무엇이 교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식량과 의약품이 오갈 수도 있겠지만 무기와 미사일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군사 경제적 협력이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다리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의 더욱 견고한 경제, 물류, 군사적 연결이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북 사이의 다리, 연결된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때 남북으로 가던 여러 길들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으로 가던 길이 있었고 개성공단으로 가던 길이 있었습니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길들은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중국과의 교역 통로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쪽을 향한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사이에서 길을, 다리를 내어야 합니다. 무기와 적대감을 나르는 다리가 아니라, 군사적 야욕을 충족시키는 다리가 아니라, 권력과 체제를 강화하는 다리가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다리,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과 약을 전하는 다리,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선전의 통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게 만드는 다리,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복음은 막힌담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을 허무셨고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평화는 순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은 항상 필요한 전제입니다. 다만 동시에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과 자유, 생명을 전할 수 있을지, 그 길과 다리를 어떻게 놓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만강 위에 새로운 다리가 놓였습니다. 언젠가 한반도에도 더 위대한 다리가 놓이기를 원합니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길,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잇는 길, 남과 북을 복음으로 잇는 다리가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든 다리는 강을 건너갈 수 있지만, 복음이 놓은 다리는 시대를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복음의 다리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주빌리 칼럼에 이어서 주는 평화,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전해드리며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참 공감이 되는 짧은 글귀를 봤는데요. 이런 문장이었어요. 작은 감사 하나가 오늘의 끝을 은혜로 바꿉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감사 하나가 오늘의 끝을 은혜로 바꿉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때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는 그 기적을 누리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혹 오늘의 시작을 감사보다는 근심으로 혹은 불평으로 시작하셨다면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며 작은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은 첫 찬양 전해드릴게요.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감사.

네, 계신 곳에서 감사의 고백이 많이 울려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 편지 오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늘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 간략하게 나눠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시면 될지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959님, 퇴근길에 신호대기가 길어 문자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김도현님의 샬롬 들으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릴 듯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샬롬 잠시 후에 보내드릴게요. 3039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신청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보내는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복된 고백을 나눠주셨는데요. 아, 주일을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 정말 은혜고 선물이죠. 9714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집으로 잘 얻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예비하신 집을 순적하게 만나게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이어드릴게요. 김도현의 목소리로 샬롬 들으시고요. 이어서 프로비던스 워십이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9541님,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극동방송과 동행할 수 있어서 참 힘이 많이 됐어요. 일터에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 놀라운 구세주 신청하셨어요. 아, 극동방송이 큰 힘이 되었다는 그 메시지에 저도 기쁘고 힘이 납니다. 더욱 힘주실 주님을 함께 기대하면서 잠시 후에 신청하신 찬양도 들려드릴게요. 2401님, 건설 현장 일 마치고 퇴근 중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더운 여름이 지나서 일하시기 조금은 수월해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주님이 평안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8177님, 아파서 골골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힘을 내보려고 운동 가는 길입니다 하셨는데요.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요. 주말 동안 잘 회복되시길 기도할게요. 운동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전해드릴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손재석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5676님께서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해 주셨는데요. 박강성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7305님 이사와서 듣고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새로운 터전에도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주가 일하시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저도 인사드릴게요. 함께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인생의 감옥에 머무르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41장 1절의 이 짧은 한 문장은 요셉의 이런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됐어요. 성경에 만 2년, 만이라는 표현 쓰는 것은 잘 쓰지 않습니다. 2년이 꽉 찬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가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자마자 급히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꽉 찬 2년이 지난 시점이란 뜻입니다. 이는 요셉에게 남았던 마지막 석방의 희망마저 완전히 끊어졌던 이 2년의 기간은 13년의 노예와 죄수 생활 중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조차 되지 않는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절망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해석되지 않는 일들, 또 고난과 시련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그 현실 앞에 우리는 그 현실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인생의 감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고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셉도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고통이,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감옥에 있는 의미 뭘까요? 첫 번째 보면 감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뒤지시는 성화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나가시는 시간이다. 이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꿈을 가진 것과 그 꿈을 감당할 능력과 인격이 성숙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젊은 날에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철없이 자랑하죠. 창세기 37장 7절 보니까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어느 정도까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형제들이 반감을 갖고 분노했냐면 요셉을 죽일 정도로까지 반감과 분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꿈 자체는 귀한 비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은 요셉의 그릇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꿈을 담을 만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구덩이에도 놓고 노예 생활도 하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살기도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게 할 뿐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그가 희망을 걸었던 마지막 희망까지도 끊어버리고 2년을 더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요셉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를 다듬고 빚어내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세워져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철저한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안락함과 평안함만으로는 인간은 결코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이 문제를 당장 없애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은 채에 문제가 풀어진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더 큰 비극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능력,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눈물, 그리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품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감옥처럼 갇힌 듯이 답답한 시간 있나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를 끝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죠. 바로 이 죄수에서, 노예와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된 데는 하나님은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황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고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옥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는 이 장소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볼 수 있는 이 감옥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표현은 만 2년 후에라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사실 원래 설교 제목을 이것으로 잡았다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바꾸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때가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왔던 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다가가는 시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은 이제 며칠 뒤면 감옥에서 벗어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몇 달, 그리고 2년이 다 되도록 아무 소식도 없었고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요셉이 생각했던 때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변화도 없고 나의 고통은 더 심해져 가고 미래는 소망이 없는 이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도 기다려야 되고 오늘 하루도 이겨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믿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고 이 문제만 봅니다. 결과가 보여야 믿고 문이 열려야 일하심을 느끼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전도 동시에 보시고 나의 과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보시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엉켜있는 관계의 퍼즐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맞추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의 재촉이 흔들리지 않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 예수님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보다는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물밑에서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나가게 하지 않고 그 마음에 걸려서 이 꿈을 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 다 모아가지고 해석하려고 해도 이 꿈이 보면 읽었지만 꿈이 그냥 대충 잡아도 대충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좋은 암소 일곱 마리인데 파리한 암소 일곱 마리가 잡아먹었다. 뭐 충실한 이삭 일곱이 있었는데 파리한 어떤 이삭이 나와서 잡아먹었다. 이 대충 맞춰도 맞추잖아요. 고대 제국의 가장 강력한 애굽에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 이 마술사들 있잖아요. 이 박사들. 이 사람들이 이거 해석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가둬버렸어요. 스탑시켰어요. 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 요셉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들어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 같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물밑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이것은 믿음의 또 다른 어려움의 다른 표현일 수 있거든요. 기다린다는 것. 우리 상황대로 되어질 것 같고 우리 생각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 앞에도 이 문제가 일어난 그 비극적이고 어려운 일대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계속 어려운 생각만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루어주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 감옥은 어떤 곳인가? 영적 청지기로서 사명을 준비하는 그런 실전 훈련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로만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초점은 요셉 한 사람의 출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기근 속에서 구원하고 열방의 축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현실을 준비시킨 그런 광야의 학교는 어디였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며 경제와 인사관리법을 배웠고 감옥에는 고위관리들을 만나며 제국을 다스릴 정치, 외교, 교육, 행정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귀족들이 쓰는 그 언어를 배운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1장 32절 이하에 요셉이 7년 풍년과 흉년의 환란을 확정된 미래, 쿰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고요. 그 명철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 명철의 원래 원어는 나본이라 그러는데 정확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 지혜는 학함, 탁월한 대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세우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명한 실천을 통해 흉년을 대비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노예인데, 노예로 시킨 일만 하고 살았는데, 감옥에 죄수인데, 죄수로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이런 지혜와 지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동일하게 그가 가장 지우고 싶은 자기 과거, 노예와 감옥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2년이라는 석방의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하나님 무엇을 훈련시켰을까요?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가자마자 널 도와줄게. 내가 너 사정 알아서 너 좀 대단한 걸 알겠어. 그렇게 약속했던 술과 는장마저 잊어버렸을 때 기다리다 지쳐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좀 지나면요 자식도 믿을 거 못 되는구나. 그렇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목욕탕 물에 요즘 대중 목욕탕 별로 없지만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간 아이가 아버지가 시원해 들어와봐 여기 참 시원해 딱 들어갔는데 아이가 들어갈 땐 뜨거워 죽겠거든요. 그럼 또 돌아서면서 한마디 했다 그래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다. 그것만 아니에요. 모여가고 나와서 아버지가 호떡을 샀어요. 다섯 개를 사서 자기는 네 개 먹고 자기한테는 한 개만 주는 거예요. 배부르지? 그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한마디 또 돌아서면서 한 개 먹고 배부른 놈 네 개 먹으면 터지겠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2년 동안 그가 감옥에서 애굽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국이니까 그들을 통치하는 훈련을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배웠는데 그 통치하는 힘이 뭘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능력도 되지만은 정말 사람 움직이는 것은 덕입니다. 덕. 사람을 공감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

이게 공감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말 듣고 싶습니까? 덕스러운 사람 말 듣고 싶습니까? 똑똑한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는 건 많아가지고 알긴 안 해, 이런 표현 하잖아요. 덕스러운 사람, 이 덕이 리더십이에요. 이것을 이 감옥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두 가지 유형을 봅니다. 하나는 고난과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서 세상을 볼 때 바로 보지 않고 왜곡되게 보고 사람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자기가 더 괴롭죠. 반면에 자기가 고난과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서 위로하고 마음을 감싸는 사람, 두 가지 종류를 봤어요. 근데 그 특징은 이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 그래서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이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상처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공감하고 아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덕을 쌓을 수 있는, 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은혜가 그 속에 있었든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인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 붕에 오셨던 목사님 그렇게 이 엮이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 선생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그가 목사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안 나온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예.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아픔 중에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요셉은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가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인격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인격이 나타난 모습은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이 표현을 자주 인용하는 것이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최상위가 저는 용서라고 봅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요, 재물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셨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감옥과 총리의 자리가 끝이 아니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사명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난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깊은 실패와 눈물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넘어진 형제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처와 고난, 인생의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통로로 바꿔 가시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덕근 드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훈련시켜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모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성들이 보통 갱년기 지나면서 가장 나타나는 병 중에 하나가 유방암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남의 얘기를 많이 듣다가 제가 딱 암 진단을 받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무게가 달라요.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뭘 먹어야 되지? 뭘 안 먹어야 되지? 잠은 어떻게 자고?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치료하지? 무슨 영양제가 좋을까? 별 생각 다 드는데 아무 생각 없고, 조금 시간 지나니까 가족은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나면 저 아내는 어떻게 살까? 딸은 어떻게 지내지? 주변 사람들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유방암 걸린 분들 참 많은데, 먼저 겪었던 분들이 그 아픔이 자기의 사명이 되면서 그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치료 과정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음식은 뭘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사명이 되면서 힘을 주고 격려주고 힘을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다른 지식 주셨다면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하시도록 하나님 사명

고통을 주셨어요. 또 원치 않는 고통을 주셨다면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위로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훈련을 시키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인생의 감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을 좋아하는 분도 없고 거기 오래 머물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달성하시고 난 다음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절망만 하지 마시고 찾아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많이 넓어지고 달라지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유리조각들, 남들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왔다가 유리조각이 찔려서 나가는 그런 내 마음 속에 유리조각도 깨끗하게 없어져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굳세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바로 연습도 반복하는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고 헛되지 않게 살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붙드십시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 절대 이 믿음 꺾이지 않고 굳건하게 붙들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작은 삶부터 결단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찬양사역자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죠? 벌써 9월의 세 번째 토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되면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 이제 9월의 중순을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하기도 하고 바람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감도 많이 유행하고 코로나도 요즘에 환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환절기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며 시간이 그렇게 쌀쌀해진 날씨 속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9월 19일 토요일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 시작합니다.

0: 잘 들으세요.
1: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마커스워십의 말씀하시면 이권희의 내 삶의 이유라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발표해야 될 때, 또 오디션을 볼 때, 또 뭐 시험을 치러 간다든지요.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내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소리로 생각하지 말고요. 어디선가 나를 위해 응원해주고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박수 소리로 생각해 본다면 이 시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어, 가슴에 두근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이제 9월의 중순을 지나면서 또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여러 일들 속에서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가슴이 쿵쾅쿵쾅 거릴 때, 그 쿵쾅거리는 소리가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응원의 박수소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요,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얼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이자61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마커스 워십의 주님은 상 같아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시간 말씀 예찬.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이 사도들을 시기해서 감옥에 가두고 또 이후에 계속해서 신문하면서 그 신문에 변론하는 사도들의 변론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변론 가운데 나왔던 사도들이 했던 말이 그 말인데요.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에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물질과 명예를 섬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에 더 급급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물질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채찍질하고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섬기고 그것들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고 핍박과 환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나의 겉 모습은 교회에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이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와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사도들처럼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예수님 한 분만 따르고 섬기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요,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 대신 왕 대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께만 순종해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그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사랑교회 김예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In the days when the judges ruled,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And a man from Bethlehem in Judah, together with his wife and two sons, went to live for a while in the country of Moab. Ruth chapter 1, verse 1.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룻기 1장 1절 말씀. 헬로 에브리원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번 주 손님도 만나고 행사도 있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이에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 가는 교통편이나 선물, 그리고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설레이시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 빠짐없이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차편으로 귀성, 귀경을 하신다면 꼭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극동방송이 올해 70주년을 맞아서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특히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홈커밍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게임, 역사 체험, 푸드코트 등 다양한 행사가 하루 종일 열리게 되니까 많이들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는 말씀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70주년 홈커밍 대회,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그날 주인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즐기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많이 배우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분들도 많이 모시고 오세요. 운동장이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Terry McColeman의 찬양입니다. Holy, Holy, Holy. 우리말 제목은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에이맨.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룻기를 오늘 새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룻기 소개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The Book of Ruth is a beautiful story.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The events in it. It는 룻기가 되겠고 이 룻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happened over 3,000 years ago. 3,000년이 넘게 지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이 사건들이 3,000년 전 이상 된 사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Because it is about ordinary people.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다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This story can help us today.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This story is about an ordinary family.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참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Whose members,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 suffered many losses. 많은 상실감을 경험한 참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But God went on looking after them.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살펴주고 위로해 주시고 하셨다는 것이죠. Then he gave them. 여기서는 he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new gifts, 새로운 선물을 주셨는데 to make them glad,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We do not know who wrote Ruth. 글쎄요, 이 룻기를 누가 썼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Perhaps it was a familiar story that a scribe wrote down after King David's birth. 글쎄, 이런 설이 있어요.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어떤 한 글 쓰는 사람이 이 참 익숙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In chapters 4 verses 18 through 22, 룻기가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there's a list of people,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목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Who were born into Ruth's family. 룻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This includes King David. 다윗 왕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He was a very great king.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An ancestor of Jesus. 다윗 왕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은 바로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uring the time of the judges, 사사 시대 동안에 an Israelite family moved from Bethlehem to the foreign country of Moab because of a famine.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이주를 했는데요.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들레헴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요단강의 왼편에 있습니다. To the foreign country of Moab.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이 모압은요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의 수도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오른쪽에 다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땅에 이 세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왜 이사를 가야만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of a famine. 여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The boys grew up. 이 가족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성장을 했습니다. Married Moabite women.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Then the boys and their father died. 그러고 나서 이 두 아들과 아버지가 죽습니다. Naomi. 여기서 나오미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등장을 하죠. The mother of the family. 이 가족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였어요. Decided to return to Bethlehem because she had heard that the famine was over.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돌아가게 노라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왜냐하면 because she had heard 들었어요. 여기서 she가 나오미입니다. That the famine was over. 기근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Both of Naomi's daughter-in-laws offered to come with her. 아들이 둘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모압 여인들이에요. 이 두 모압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따라가겠다고 데리고 가달라고 그랬습니다. But Naomi told them to stay in Moab. 여기서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them은 두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들한테 to stay in Moab. 너희들은 모압에서 그냥 있어라, 살아라. And find new husbands. 그리고 니네 신랑들도 죽었으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십니다. Orpah, 이 며느리 중에 하나예요. Did as Naomi suggested. Naomi,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Orpah는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But Ruth... 하지만 룻은 insisted on moving home with Naomi.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함께 들어가게 노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And adopting her people and her God.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적응하고 하나님도 믿고 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Naomi and Ruth returned to Bethlehem together. 그래서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And lived together. 그리고 함께 살았어요. When Naomi returned,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she changed her name.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To Mara. 마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she had lost everything by leaving Bethlehem. 참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남으로써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And had returned with only herself and her daughter-in-law. 그리고 돌아왔는데 자기하고 며느리하고만 돌아왔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누구랑 떠났어요? 남편과 두 아들들을 데리고 떠났었죠. 기근을 피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이 펜라드의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우리말 제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finish studying the book of Judges and start the book of Ruth today.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that you cared enough about the actions of women to include them in the Holy Scriptures. Thank you for showing us how you take care of your people. Thank you for giving Ruth to Naomi so that she still had some family left to bring back to Bethlehem.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story of your providence. Please help us to learn to honor our elders the way that Ruth honored Naomi. Thank you for blessing us with elders to honor.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to finish studying the book of Judges. 우리 사사기 책을 참 공부했는데 이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And start the book of Ruth today. 그리고 오늘 룻기를 시작했습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t you cared enough about the actions of women to include them in the Holy Scriptures. 이 여인들의 행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담아서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howing us how you take care of your people. 또한 우리

이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지를. Thank you for giving Ruth to Naomi. 룻을 나오미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So that she still had some family left to bring back to Bethlehem. 그래서 참 가족이 된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story of your providence.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Please help us to learn to honor our elders. 우리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The way that Ruth honored Naomi. 루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한 것처럼. Thank you for blessing us with elders to honor. 또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룻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을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었죠. 오늘은 그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말론과 기련이에요. 그럼 먼저 말론을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메일란. 한 번 더요. 메일란. 말론을 메일란 이렇게 발음하시고 기련은 킬리안, 킬리안, 메일란, 킬리안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Next week we will continue the story of Ruth. 네, 다음 주에도 루스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Happy 추석, everybody.

아름다운 고백. 사람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항 목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자유, 자유의 근간은 진리,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도와주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사사로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첨부하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을 빼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근거, 하나님 말씀 그 자체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있는 자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우리가 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이단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영대가 부릅니다. 재즈 맡은 우리 구주.

0: 예수 품에서 참된 이로 받겠네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귀한 우리 목사님 나오신다. 예장 합신 2대 2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유영건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우리 방송하기 위해서 천안에서 강원도까지 오셨는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와 가족분들에 대해 소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우리 제 가족은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 둘이 있고요.
0: 네.
1: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제 교회는 천안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이고요.
0: 네.
1: 이제 설립된 지 한 29년째 돼가는 교회입니다.
0: 네.
1: 교회의 특성은 제가 이단 사역을 하기 때문에
0: 네네네.
1: 아무래도 교회의 굉장히 큰 비중이 이단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0: 네.
1: 일단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단 사역을 하려고 했던 교회도 아니고 또 목사도 아니었는데
0: 네네.
1: 개척 때에는

0: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그 필요성을 이제 설파하게 된 거죠.
1: 이단에 대한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었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른 신앙 이것을 좀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저도 좀 이단 사역하면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이 있어서 시작이 되었죠.
0: 그렇군요.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지가 이제 29년 차 되셨는데, 교회가 천안에 있죠.
1: 네, 그렇죠.
0: 그럼 목사님께서 이제 예장 합신 2대 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그 이단들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1: 이단의 심각성은 우선은 이제 이단에 의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두 번째는 현재 한국 교회 이단 현황이 어떤지, 따라서 앞으로 그 이단들에 의한 피해 예상이 어떤지를 좀 보면 좋겠다 싶은데, 우선은 피해라는 것이, 이단의 피해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가적인 피해도 있고 또 사회적인 피해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정에 큰 피해가 있고,
0: 그렇죠.
1: 가정에 피해가 있다라는 것은 그 가정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단에 빠졌을 때 가정 전체가 무너진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한 개인이 이단에 빠졌을 때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대한민국에 이단 집단이라고 이렇게 소개된 집단들의 수가 한 200개 정도 되고,
0: 그렇게 많이
1: 거기에
0: 있습니까?
1: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략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물론 어느 데이터를 보면 한 50만이다 이렇게 말한 데도 있지만,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한 150만 이상은 될 거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150만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한 150만이 그렇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0: 그렇죠.
1: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1: 두 번째는 교회의 피해가 있는데, 이단들이 단순히 사람들을, 성도를 빼가는 수순이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통째로 어지럽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혼선과 갈등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홍역을 치르고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한 피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이단들의 현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는 이단들도 대략 한 2.5세대나 3세대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2.5세대, 2세대, 2.5세대 정도 되는 주요 이단 집단들의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자면 교주가 노세했든지, 혹은 교주가 감옥에 갔든지, 혹은 죽었든지, 혹은 그 한농복구의 박명호 같은 사람은 매스컴에 예, 아주 적나라하게 그 상황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그러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정명석 JMS 집단의 정명수, 또 은혜로교회 신옥주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다 감옥에 가
0: 그렇죠.
1: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도 그러하고,
0: 그렇죠. 네네.
1: 근데 그러다 보니 한국의 2 내지 2.5세대의 그 이단들이 지금 쇠락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이단의 쇠락이 곧 이단의 그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0: 그렇죠.
1: 오히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전신이 장막성전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장막성전에서 나온 것이 신천지인데, 장막성전보다는 신천지가 규모가 크고
0: 그렇죠.
1: 또 한국의 그 입힌 피해가 너무 지대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이단들의 쇠락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우리 있었던 상황들을 좀 반면 거울 삼아서 대처를 잘하면 충분히 더 많이 더 약화시킬 수 있고,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제
0: 그래요.
1: 신천지 같은 집단이
0: 역반향이
1: 만들어질
0: 나와서
1: 수
0: 더
1: 있겠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강성해질 수 없을
1: 그렇죠.
0: 습관되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대처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0: 그렇죠.
1: 그 하나만 이제 더 말씀드리자면,

0: 한국 그럼 이제 앞으로 예상은 어떤가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좀 손에 꼽는 이단 몇 곳이 있는데 안증의 안상홍 주님의 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는 또 장길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렇죠, 그러한 그렇죠. 이단 집단이 있는데 그곳 거기는 사실은 그 장길자라는 분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렇게 섬김을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실세는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장길자는 노령이지만 김주철은 아직 젊어요. 60 중반 넘었으니까.
1: 그래요?
0: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대충 알겠지만 이 안중의 집단은 한국에 있는 주요 건물들 대형 건물들이 나오면 현찰로 매입해서 활용하잖아요. 그 얘기는 엄청난 자본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고 또한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근데 인력 동원이 거기서, 가능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굉장한 이미지 개선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교리나 이런 것들 생각할 때 굉장히 무서운 집단인데
1: 그렇죠.
0: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앞으로 한국교회 훨씬 더 그 피해를 입히겠다.
1: 가늠해 볼 수 있는
0: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렇지.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파 같은 곳인데 구원파는 익히 잘 알려져 있고
1: 그렇죠.
0: 많은 그 교회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구원파라는 것이 구원론 갖고 존재하는 이단 집단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구원 받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막상 누군가가 접근해서 네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라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까?
1: 그렇죠.
0: 그게 정립 잘 안 돼 있어서 오래된 이단 집단이지만 앞으로도 그들이 나름대로 또 많은 포교를 할 텐데 그런 영향력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1: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 좀 잠시 이제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잖아요. 일명 구원받은 자의 삶의 논리 또 삶의 현장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재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구원파가 주는 그 질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0: 맞습니다.
1: 그게 이제 심각한 건데요. 그러면 구원파들이 그걸 가지고 한국교회의 성도들한테 같은 성경책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심각한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다라고 네네.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단은 기생집단이거든요.
1: 그렇죠.
0: 기생집단은 집단이 생존하려면 숙주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한국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은가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질문할 때는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1: 그렇죠.
0: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진리기 때문에 기독교와 관련한 이단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기생충이 그 기생하려면 숙주가 주는 그 영양분을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숙주가 그런 영양분을 기생충한테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생충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신앙심 신앙의 열정과 열심 이건 굉장히 대단한데 막상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는 잘 정립되지 않고 있고 정립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단들이 접근했을 때 잘못된 교리 조작된 교리 왜곡된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충분히 반증할 수 있고 받아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단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빼서 우리 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마도 그 교회의 그 교육 방향이 좀 이쪽이 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1: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보면

0: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빚어진 것이 이단들의 그런 어떤 은사주의 신비주의나 잘못된 성경의 해석 때문에 오는 건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만 제대로 알아도 교회로 이제 든든해지고 구원관이 든든해지고 이렇게 동료 든든해지고 우리 인간의 존재 역할 든든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좀 약간 뭐 성령의 역사를 말씀에 풍성한 은혜보다는 어떤 은사 신비지, 제가 이런 얘기도 은사는 귀신도 한다. 근데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말씀의 위로가 앞에 서 있기보다는 어떤 보여지는 현상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관계성의 중요함보다는 어떤 문화의 마음을 뺏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문화적인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시길, 이제 이단은 기생충이다. 다시 말해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강하게 있는 것처럼 기성교도 아니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하기 위해서 이단이 형성된다. 뭘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네. 그럼 한국교회가 성도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해서 이런 이단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 이끌어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1: 합신의 이단 대책위원이기도 하지만, 네네. 한국 기독교 이단 연구 학회를 이끌고 있고, 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이단 감옥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예방이든 혹은 대처든 이게 왜 힘있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게 늘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학교로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 그 과정 중에 이단에 대해서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0: 그런 모티브가 없다. 그렇죠. 뒷받침이.
1: 그래서 이단을 모르고 나가서 목회하는 데 바쁜데 이단에 대해서 그 연구하거나 찾거나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교육하는 것이. 그 아마 그러한 것들이 안 돼 있다 보니 당연스럽게 목사님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의 이단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0: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제가 그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도 오픈멘트에 잠시 건드렸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 프리덤이라는 것이 어떤 질서 안에서 온 관계성에서 온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분명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이게 양심이 거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당연할 텐데, 이게 우리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이 경험이 양심, 신앙의 양심까지 마비시키는 역할이다 보니까 대처하는 것도 부족하고, 네. 더군다나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학문과 이론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사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는 이걸 좀 등하시하고, 더군다나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단들이 교묘하게 접근하는 게 문화와 그 어떤 사회적인 공헌이거든요. 여기에도 약한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 그 우선은 이단들이 포교하는 어떤 많은 전략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전략을 갖고 있죠. 네네. 예를 들자면 구원파의 바구스라든지, 네네. 이런 사람들, 또 우리가 중국발 그 이단 중에 파룬궁이라고 있는데, 네네. 파룬궁도 그렇고 그 사람들 전부 다 그 전시회 혹은 연주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거든요. 그 얼마 전에 바고스의 딸,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원의 그 한 자매가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그 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도 그것이 이제 바로 그 그라시아스라고 하는 합창단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우리나라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지역 곳곳에서 연주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파룬궁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집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화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적 접근이 아니고 종교적 접근이 아니고 그런 문화적 접근을 하면 지역이나 또 지역 그 관계 기관에서도 거부할 수 없고, 네네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 한국 교회가 대처가 상당히 미흡한 거죠.
0: 어떻게 보면 이 문화 접근이 되게 힘들거든요. 교묘하게 들어온 거니까 마치 우리가 보슬비가 속옷을 벗겨 한다.

0: 하고 이슬비가 속을 좁게 한다고 이렇게 차차 못 미들어다 보면 이렇게 그럴까? 그래? 그 사람도 사회봉사 많이 하는데 사회공헌 많이 하는데 하면서 거기에 넘어가는데 네. 예단들이 그걸 이제 이용하고
1: 네네.
0: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또 건강한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이런 교회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분별력이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1: 예, 맞습니다.
0: 오죽하면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모든 영은 믿지 말라.
1: 그렇죠.
0: 그런 네, 것처럼 네. 그 성도님들은 대부분 사실 이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분들은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은 아주 심각하게 보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 이단을 예방할 때 대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선제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후속 조치로 많이 해요. 그 얘기는 이단에 대해서 교회든 혹은 성도들조차도 피해를 본 뒤에 해결하려고 하지 피해 보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을 거의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 이단에 대한 피해가 내가 이렇게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고
0: 피부적으로 느끼지 그렇죠, 못하니까 그렇죠.
1: 또 목회자들도 교회에 직접적인 이단 피해가 없으면 구태여 거기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단 피해는 다방면에서 모든 교회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러한 그 한국교회 모습은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0: 몇 해 전에 그 합신에서 총회를 할 때, 아니 총회인가 교직제회를 할 때 경주에서 할 때 그 은혜로운
1: 그렇지, 은혜로,
0: 쪽파, 은혜로 교회에서 네. 피켓이 들고 뭐 거기서 기자들이 문건이 접근하려고 그때 그 방어하는 데가 네, 좀 힘들었는데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무식이 용감하다 말 있잖아요. 이게 좀 그때서 하지만 몰라서 대처를 못하는 것도 없잖아요.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교회가 이런 교수를 좀 아주 진중하게 심각성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새신자 공부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솔직히 오늘 한국교회가 새신자 교육에서 이단의 중요성에 대한 이단의 심각성 피해성 가르치는 데가 작업을도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1: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하지만 이단 사역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단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네네. 생각을 갖고 있지만
0: 네네네.
1: 일반적인 이제 목양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에 가는 것은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을 일부러 꺼내서 성도들에게 먼저 전달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편치 않은 거죠.
0: 아.
1: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안내해서 좀 성도들을 이끌고 싶지 이런 부정적인 것을 제시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네. 제가 볼 때는 좀 분별력을 좀 잘 줘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성도로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처음에 교회를 접하는 사람도 새신자 아닐까.
1: 네, 네.
0: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좀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어차피 평생 주님 앞에 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건전한 교회의 성도 중에 중지자들이 이달에 넘어가는 경우 많단 네, 말이죠. 네. 그럼 결론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럼 이런 걸 좀 가르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현재 목사님들.
1: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0: 네.
1: 그러나 저는 이제 뭐 설교 중에도 계속 섞어 있고 또 교육 중에도 이렇게 전달하고 있고 그거는 성경 자체가 진리를 진리니까
0: 그렇죠. 네.
1: 진리를 말하다 보면 그 진리가 아닌 것 혹은 진리를 해방하는 것을 비교하여 설명하면 훨씬 재밌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인식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지혜롭게 활용하면
0: 그게 훨씬 어떻게 보면
1: 더,
0: 성도들 네. 건강한 분별력을 주는
1: 그럼요.
0: 거라고 보거든요.
1: 네.
0: 벌써 얘기하다 보니 일부 시간 다 됐는데요. 목사님 다음 주에도 이게 지금 이달의 문제가 일반 교회 문제 사회 문제라 교도선에서도 심각한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 얘기 좀
1: 네.
0: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이걸 과관하거나 방치하거나 모르세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곧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많은 사람이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소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극동방송 듣고 그 안에서 분별력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기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2차장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적 교수 박신호입니다. 주께서는 그 긍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의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감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한없이 받은 그 크신 은혜, 그 넓은 사랑 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가산책을 찬송가로 여러분과 배웠는데요. 오늘은 가스펠송, 이것은 사복음서의 내용을 노래로 전하는 음악으로서 19세기부터 미국의 흑인 연가와 교회 음악의 전통에서 발전된 것이죠. 그리고 CCM 성가로 성가산책을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CCM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찬송가와는 달리 현대적인 음악 양식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노래하는 곡들이죠. 요즘은 또 이런 유의 노래가, 즉 현대 복음 성가가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일 먼저 험한 세상 나그네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하셨네. 미국의 대표적인 가스펠송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소프라노 김영미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소프라노 김영미였습니다. 이번엔 재미있는 곡 골랐는데요. 드라이본즈라는 곡입니다. 마른 뼈다귀라는 노래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만이 난무하는 깊은 골짜기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뼈들이 딱딱 맞춰지고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어려웠던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드라이본즈, 마른 뼈다귀, 흑인 연가인데 이걸 아주 그 가스펠로 재미있게 또 편곡을 했어요. 가사 조금만 불러드리면요. 옛날에 선지자 있으니 그 이름은 에스겔. 권능의 하나님 그를 불러내었네. 마른 뼈가 많은 골짜기로. 우리 주 하나님 말씀하셨네.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에스겔이 주께 대답하였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주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네. 놀라운 주의 말씀. 너 에스겔아 외쳐. 너 에스겔아 외쳐. 놀라운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 챔버카이어입니다.

마른 뼈들이 드라이본즈 2화 제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김은아 곡 김재은 편곡의 주의 손이라는 곡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린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참 좋은 가사이죠. 오늘 솔로는 김수환이고요. 박신아 코의 노래를 들으시고요. 박신아 코의 노래 다음에 연결해서 들으시는데 나의 피난처 예수 테탑친타 예수수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원래 인도네시아 곡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부릅니다. 박신아 코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화와 함께 성화 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주로 가스펠송과 CCM송가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피난처 예수, 박신화 콰이어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라는 곡입니다. 가사 말씀드리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노래 들으시면서 노래 또 하시기 바랍니다. 소프라노 한나영의 노래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 한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이거를 이제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니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 기도 나오네요.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바리톤 김주택이었습니다. 이번엔 가스펠로 가보겠는데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The Old Rugged Cross Made the Difference. 미국 남부 가스펠 색채가 아주 강한 노래죠. 오늘은 바리톤 사무엘 윤의 음성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2023년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이네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 자국난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들으시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바리톤 사무엘 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래는 가스펠이었다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오면서 찬송가가 된 가스펠 몇 곡 모아봤습니다. 가스펠은 주로 부흥회 때 많이 불렀었는데요. 그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멜로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과 반복이 많다는 것, 그리고 후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나의 죄를 씻기는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제가 지난 주간에 울산의 울기등대를 갔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테너 강무림의 음성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리등대 준비했는데요. 이 곡도 원래는 가스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찬송가가 됐는데

하나님의 진리등대 테너 강무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즐거운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늘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려운 일로 메마른 땅을 걸을 때나 위험한 곳에 빠질지라도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도 주님께서 늘 덮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이제 세 곡 같이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거군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소프라노 최종원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매일 기쁘게 국립합창단.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빌 게이터의 살아계신 주 바리톤 최현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석인데요. 연휴 잘 보내시고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평생 장사하시거나 푼푼히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평범한 소시민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의 미담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언론에 소개된 어떤 할머니는 자신도 어렵게 사시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쪽방촌 독거노인 또 그리고 당장 자신에게 고마움을 갚을 길이 없는 거리의 노숙인들을 위해 수십 년간 모으신 전 재산을 무상으로 내어놓으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공로상이나 당장의 담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배고픈 분들이 따뜻한 한 끼를 먹는 것 그 자체에 기쁨을 느끼시면서 갚을 길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매 삶을 실천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해타산적인 인간관계를 넘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나눔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우리들도 이런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보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강찬의 섬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대접을 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마음이 잘 맞는 친구나 친척 또는 나중에 나를 다시 초대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이웃을 떠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자들,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이웃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고 갚을 길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 셈법으로 돌아갑니다. 보상이 없으면 손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르다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보상을 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친히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관계의 반경을 조금 좀 넓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와 친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좀 넘어서서 우리의 도움을 받았지만 갚을 수 없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숨은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이나 그 나눔 속에 은근히 대가나 칭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좀 돌아보고 순수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뭔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꼭 닮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50년 넘게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아낌없이

없이 내어놓으셨던 김장하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사제를 털어서 학교를 세워 국가에 기부를 하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남몰래 도우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께서 그 흔한 감투나 표창장 하나 없이 모두 다 마다하시면서 자신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받은 분들은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갚을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도왔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김장하 선생님의 헌신이 세상에 그 어떤 계산된 나눔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가와 이해 타산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김장하 선생님의 삶은 갚을 길 없는 이웃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온기를 건네주는 선행과 나눔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요,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고 대가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열매에 나누어요.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두 곡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열매에 나누어요. AJ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한 끼 밥을 살 때도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뭐 삼겹살이라도 뭐 국밥이라도 하나 사겠지 하는 얄팍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마음을 다 꼬집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넉살 좋은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작정을 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재력가 장로님들과 쟁쟁한 유지들만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속으로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까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나를 돕겠지 하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잔치가 끝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이고 지난번에 그 너무 비싼 걸 얻어먹어서 그런지 부담스러워 이거 봐 아이고 하면서 오히려 집사님을 피해 다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대가를 바라고 베푼 잔치는 인간관계만 더 소목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이런 얄궂은 계산법을 시원하게 깨뜨려 주시는 유쾌한 진리가 아닐까 싶지요. 나중에 나에게 밥 한 끼 안 사줄 것이 확실한 그런 이웃에게 사줄 것이 확실함이 아니라 안 사줄 것이 확실한 그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상속세가 확실히 면제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하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를 삶으로 보여준 한 세계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 로마의 휴일로 영원한 세계의 여배우로 기억되는 오드리 헵번 이야기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화려한 은퇴 이후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락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 대신에 유니세프 친선 대사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과 기아로 신음하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오지를 찾아가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직접 품에 안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곳에서의 아이들은 오드리 헵번에게 명예나 재물 같은 어떤 보답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오드리 헵번은 대가나 스포트라이트를 전혀 바라지 않았고 오직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서 남은 생의 사랑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혹시 받은 것을 계산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갚을 길 없는 이웃을 향해 조건 없는 온기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복의 모습이 아닐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미예수의 이젠 주의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리 서로 사랑해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이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미예수의 이젠 주의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리 서로 사랑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투자할 때 수익률을 꼼꼼히 따집니다.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얼마가 들어올까, 이렇게 꼼꼼히 따지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이런 영수증 챙기는 심리가 작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통 큰 권사님이 대형 잔치를 열었는데요. 평소 동네에서 빚쟁이처럼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런 가난한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쏙 빼놓고 교회에서 한가락하시는 유력 인사들만 쫙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분들에게 제대로 대접해 놓으면 나중에 회장 선거나 구역장 뽑을 때 내 편이 되어주겠지 하면서 든든한 백을 만들 셈으로 잔치를 열었던 거죠.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잔치가 끝나고 대접받은 분들이, 아이고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이런 부담스러운 자리를 만들었어요 하시면서 오히려 권사님을 은근히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갚을 능력이 있으니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 내가 좀 많이 먹었으니 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사이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연히 길에서 만난 노숙인 아저씨는 이 권사님을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하면서, 아이고 그날 주신 국밥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는 것이죠. 비교가 되죠. 보답을 바라고 베풀면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이 크지만 갚을 길 없는 분들에게 베풀게 되면 천국은행에 확실하게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가 확실하게 정리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보답할 수 없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한번 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위클레시아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녁에 퇴근하다가 가방 속 주머니를 괜히 한번 열어봤더니 사탕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누군가 준 사탕을 가방 안에 넣어두고 깜빡했던 건데요. 마침 입이 심심할 때 이렇게 발견하니까 그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져서 가을맞이 준비하려고 옷장 속 긴팔 옷들을 하나둘 꺼내봤습니다. 어느 재킷에 무심코 주머니에 손 넣어봤는데 글쎄 만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있는 거 있죠? 이럴 때도 역시 반갑고 뜻밖의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가방 속의 사탕도 주머니 속의 지폐도 분명히 전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텐데요. 다만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거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분명 우리를 위한 계획, 하루의 은혜 많이 예비해 두셨을 텐데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예비하신 은혜를 확신하고 때를 따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한웅재의 찬양 일상은혜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합창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 두 곡의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그 사랑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밤 보낸다면 좋겠네요.

온누리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곡이었습니다. 더욱 사랑.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죠. 이어서 박성은의 음성으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송가는 달빛마을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밤인데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9208번님께서 요즘 참 마음이 힘들고 복잡합니다. 갈피를 못 잡고 지내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주님 다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게 샬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며 김도현의 찬양 샬롬 신청하셨네요.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며 샬롬을 누리는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말씀하신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주님의 그 음성의 귀 기울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1: 김도현의 샬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피어워십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세 곡의 찬양 이어드렸습니다. 현실 속에 여러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여정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로 만들어진 또 다른 찬양, 너 두려워 말라, 팀로고십의 찬양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널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랬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0: 축복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1: 강중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아, 오늘 첫 찬양으로는 피아워십의 우리들이 꿈꾸는 주의 나라였습니다. 안녕하셨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피아워십의 찬양 너무 은혜가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 오프닝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있어요. 너무 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근데 이 시편 119편에서 상당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바램, 제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따르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계명 안에, 주님의 법도 안에, 주님의 율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저 내가 나의 스스로를 완성하고 싶어서, 도덕적인 완성을 갖고 싶어서 주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면이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율법을,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저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바라고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 찬양들로, 또 예배 팀들의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

샨미워십의 교회가 기도할 때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유승하 전도사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였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고백하는 함께 고백하는 찬양도 있고 듣게 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게 되는 찬양은 조금 감상이라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예배 찬양들 같은 경우에는 감상한다기보다도 그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들음으로써 기도하게 되는 것이 다시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마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아, 주님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굳이 뭔가 멜로디를 싫지 않아도 마음으로 들으면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죠.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진실한 고백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네요.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미리 단정짓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이 올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는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 상황과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양자를 드리려 했고 몸종을 시켜서 아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름답지 않았죠.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고가 생기고 후회하게 됩니다. 대신 포기하지 말고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공동체의 평생의 부를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말씀, 이 이야기, 이 표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붙들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것이 알매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가 하나님의 때일까? 지금이면 안 되나? 이제 맞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안 될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주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결국 우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고자 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나를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과는 조금 다른 시간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무엇을, 어떤 자격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기와 시간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길 원하고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주장대로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너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에 대한 감정도, 고민도, 생각도 하나님께서 답하신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한 해결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픔을 말씀드리면 회복을 주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 들을까요? 예라 모십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예라모십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사랑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아이자 61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하실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고 또 주님의 모든 시간을 완성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엘리야 때처럼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이땅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뜻도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윌럽의 우리 주 우리 하나님 합심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신청해 주시는 방법을 주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유료,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 앱상에서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겨주셔도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토요일마다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시면 잘 모아서 오는 주 토요일날 다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요. 만약에 신청하신 곡이 CCM 곡이면 토요일에, 입에 찬양이면 주일에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여러분들의 소식과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덧 벌써 저는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벌써. 이거는 참, 방송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진심이거든요. 근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 야, 오늘은 한 시간 되게 길은 것 같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어느덧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오늘 그냥 한 시간 다 채웠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사실 말하는 자기보다 스스로보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입장이신지는 말씀에 다써 있습니다.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요. 우리 이야기를 다 들으시려고 하시고요. 그런데 그 들었던 이야기, 들으셨던 이야기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 마음껏 예배하시고 경배하시고 만나시는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노인팅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키 오브 데이빗의 내가 만난 주님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단단하게 익어가는 풍요로운 가을, 우리 영혼에도 풍성한 결실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또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벌써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높은 하늘과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물을 성실하게 키워내신 하나님의 손길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시편 107편 9절 말씀인데요. 하늘의 햇살과 이슬이 곡식을 연글게 하듯이 주님은 주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온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도 세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 영혼의 채움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여물어가는 것은 다 아름답다. 고개 숙일 줄 아는 것은 다 가슴 깊다. 너를 생각하는 내 마음의 가을 들판 주렁주렁 열매 열리고 하늘이 내려와 앉는다. 네, 나태주 시인의 가을이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물어가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답죠. 여름의 땡볕과 비바람을 견뎌내고 비로소 고개를 숙이는 가을 들팔처럼 우리가 그 걸어온 고단한 시간들도 내 신앙을 겸손하고 깊어지게 만든 거룩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 들판을 하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7장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러행길을 떠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두루 다니다가 루비딤에 진을 쳤으나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 이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그대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고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 물이 없어 백성이 목마르니 백성이 모세를 향해 그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고작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냐 하고 따졌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상대해야 합니까? 이들이 조금 후에는 내게 돌질할 것입니다 라고 아뢰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 앞으로 나아가되 이스라엘 어른들을 내 곁으로 부르고 내 손에 나일강을 내리치던 너희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가 거기 호렙산 바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니 너는 그 바위를 내리치라. 그리하면 거기서 물이 솟을 것이니 백성으로 마시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어른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 그가 그것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시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아말렉이 나와 루비딤에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용사들을 가려뽑고 데리고 나아가서 아말렉에 맞서 싸우라.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서 언덕마루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맞서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언덕마루에 올라갔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손을 우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자기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 놓으니 그가 거기에 앉고 아론과 훌이 그의 두 손을 받쳐둘되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씩 받쳐두니 그의 두 손이 해질 때까지 굳게 둘려 있었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날로 쳐서 이겼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것을 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이를 여호수아의 귀전에 거듭 랑독하라. 이는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깨끗이 지울 것임이라 하셨다. 이때 모세가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부르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라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7장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네, 이제 수능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 또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지심이 함께 하셔서 빠르게 고통 없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친구의 소개로 시골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시골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은 이모님이 계신데 여기 있으면 괜찮을까 해서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시골인데 종자가 없어요. 4월 초면 이제 좀 있으면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자가 시골에 이렇게 종자도 없나요? 도둑 맞아서 이렇게 다 종자를 잃어서 지금 종자를 사야 되는데 걱정이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간 돈을 드렸죠. 일부를 드리고 또 그걸로 이제 농사도 짓고 같이 이제 지내다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 있으면 잘 견디면 가을이 되면 우린 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기 있자. 너 장가 보내줄게 나중에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한테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같이 이제 산에서 일할 때 왜 이모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싫어해요? 질문하니까 야 막 난리 난 거예요. 이모가 이렇게 기독교 얼마나 나쁘고 와 제국주의 앞잡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선교사와 막 이런 다 이렇게 어? 양해탈을 쓴 늑대들을 막 앞세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냐? 어?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 자체가 너는 너무 위험하다 이러면서 근데 저 이모 중국에 있을 때 진짜 양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죠. 이모가 이제 알아듣고 신고하겠다.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아 오늘은 신고 안 하나 보다 오늘은 아니구나 근데 이 이모가 나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서는 난 하나님 믿는데요 이러면 막 얘기해버렸거든요. 내가 완전 빗장을 열고 다 쏟아 부어야 진심을 전달될 것 같아서 근데 이모님이 신고하겠다 하니까 이모님을 전도 못하면 내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전도했죠. 한 달 지나니까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들과 내가 느낀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모님이 한 달쯤 됐을 때 야, 그 신 믿으면 농사 잘 되냐? 이렇게 된 걸 하늘과 땅과 바람과 구름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농사 따위가 뭐가 이렇게 이모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모가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신이라고 있다면 진짜로 믿고 기도해 보시라 하고 결말을 못 보고 저는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11월에 또 잡혔죠. 예배 중에 경찰이 들어와서 딱 집들하고 어? 꼬맹이 나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엔 탈북민이 또 있었어요. 저 말고도. 그리고 또 있었는데 그 형은 그날 안 오더라고요. 이 형은 어디 갔나 했는데 저를 붙들고 그 형을 물어보더라고요. 다 이제 한국에 오시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형은 운 좋게 그날 교회 안 나가고 안 잡히고 저만 잡힌 거죠. 그 형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엄청 많이 해갖고 왔더라고요. 이미 잡으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피자미 하나 잡아간 거예요, 경찰들도. 그래서 북한에 또 갔죠.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차비 안 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고향 방문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고향을 안 보내주시고 돌리시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온성으로 이렇게 가서 온성 보위부 단련대 청진으로 갔다.

무선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가장 힘들 때 드러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의 뜨거움을 주셨던 분. 그리고 보이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유, 다 헛되고 헛되, 이랬는데 옆에 친구가 해 아래 수고하는 게다 헛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얘는 또 뭐야.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또 힘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한번 탈북을 했는데, 마지막 탈북은 어떻게 탈북했냐면,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죄를 지은 거예요. 탈출을 했으니까. 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같이 중국에서 생활하던 친구 집 찾아갔는데 친구가 또 들여놓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친구도 중국에서 2년이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한 친구인데 저를 문전박대 하네요. 아이, 정말 갈 데가 없는데, 이러고 있다가 사람이 가장 드문 곳이 쓰레기장인데 그쪽에 가서 눈물나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2003년 그 4월 1일 날 같이 탈북했던 사람이셨어요. 야, 힘들 때 찾아와라. 그래서 립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원래. 염치불구하고 찾아갔죠. 근데 그 형도 뭐 이렇게 뭐 하룻밤 재워주고 다시 내쫓긴 했는데, 이제 정말 갈곳 없을 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제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릴 때 꽃제비 숙소에서 같이 지내던 꽃제비를 만났어요. 따라와 하더라고요. 따라갔는데 거기에 기막힌 인연이 숨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꽃제비들이 여러 명막 우글우글, 소굴인가 봐, 소굴. 그래갖고 뭐 있는데, 저기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뭐 있다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쭉 보더니, 이렇게 또 일어나더니, 어, 너 누구 아니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이름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면은 있는데, 아, 그 어떻게 날 알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98년에 탈북했으니까 2000년도에는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중국 거리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주머니에 있던 중국 돈 원을 준 상태,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있는 꽃제비들한테 그 얘기를 막한 거예요. 꽃제비들이 저를 약간 잡아다가 이렇게 장난감 삼아 좀 골려주고 때려 놓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 그랬어? 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근데 요때, 아, 뭐 마음 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혹시? 얘네인가요 혹시? 아, 꽃제비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중국 다시 가려고, 원래 이런 말 북한에서 막 대놓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다시 중국 가려고 라고 했는데, 그래 하더니 이제 그 친구 중에는 꽃제비가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막 자기 친구 만났다고 엄마한테 뻥치고, 심지어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면서 군인까지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경비대가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좀 길치예요, 사실은. 길을 잘못 찾아요. 그리고 눈도 안 좋고 안경도 없어서. 근데 밤에 건너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다시 인도하실 것 같으면 길을 잘 아는 동행자를 붙여주십시오. 혼자 못 갑니다. 저 이렇게 혼자 못 가요. 지금 몸도 많이 헐었고 몸도 많이 힘들고. 근데 진짜 길도 잘 알고, 중국어는 못하지만 아주 이렇게 밤길에 잘 아는 그런 친구를 붙여주셔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해본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게 2004년 1월 27일이었어요. 30일 날 저는 원했던 도시에 잘 도착했고요. 아무튼 그게 마지막 탈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냥 사실은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누나와 동생 찾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자꾸 가게 하시고, 그전에도 두만강은 수없이 건넜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딱두번 이렇게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을 좀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는, 이미지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힘들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할때 그때의 북한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옛날 과거를 자꾸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시 북한을 향해서 가도록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계속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힘들어도 북한에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살면서 이모님 전도 해봤잖아요. 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분들도 사실은. 근데 무서워서 못 믿는 거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한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국에 와 있지만, 설 하나님이 다시 북한으로 이끄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거랑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사가 됐고, 북한에 학교 세우고 싶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사실은. 네가 학교를? 네가 막 이렇게 이러거든, 친구들이. 그럴 때, 그래, 내가? 나도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지만

일제 통치 시대에 어려웠던 시기에 굉장히 좋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교육받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야, 나는 목사님이 될 인품이 좀덜 거듭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신학은 감히 지금 못하고 이제 교육을 선택했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북한에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제 같이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기도해 주십시오. 실력이 준비돼야 하나님 또 더 이렇게 필요한 대로 쓰실 텐데,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도 하려고 하고 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열매는 거저 맺히지 않습니다. 흘린 땀방울과 참아낸 눈물의 시간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비로소 달콤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찾아오는 법이죠. 네,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마음 가득 누리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알곡으로 채워주신다 확신하시면서 기쁨으로 보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갖고 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터와 가정에 늘 기쁨의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어느 제자 하나가 매사에 불만을 갖고 있을 때 스승이 어느 날이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가지고 와서 한 컵의 물에 풀어 마시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맛이 어떤가? 제자는 짜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이번에 스승은 제자를 호수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금 한 줌을 호수에 풀게 하고 호수에 물을 한 컵 떠서 마시게 했죠. 이제 소금의 맛이 느껴지나? 라고 묻자 제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죠. 한 목사님께서는 이 예화 가운데 소금을 고난이라고 비유하시더라고요. 삶의 문제는 이 소금의 양이 아니라 용량의 그릇의 문제라고요. 소금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용량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소금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그릇을 이 고난보다 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소금의 양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의 양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그릇을 돌아보며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준비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져주신 우리 주님 가운데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영광의 주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길 잃고 헤매는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외로운 길을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에 굳센 힘을 주시며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 그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을 사시다가 하늘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죠.

0: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큰 축복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 이태리에서 어느 선교사가 미장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하나 건네줬어. 그 양반이 벽돌로 이제 뭐 막 그 사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예수는 무슨 거지 같은 예수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그 벽 속에다 그 성경을 넣고 아예 봉해버렸어. 그러다 몇 년 후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서 헐어 보니까 거기 성경이 있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십계명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 사랑의 대들보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서 있는 거죠. 저는 누가복음 10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하셨어. 그게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 때리고 옷도 뺏고 뭐 있는 거 다 뺏기고 지금 죽기 전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보고 그냥 지나갔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은 잡종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왜? 혼합 결혼했죠.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유대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나라에서 저 가버나움이나 갈라리 바다에 있는데 가면은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서 가서 이쪽으로 건너가요. 사마리아 통하진 않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갈라리를 가야 되는데 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하는 다 똑같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섬김과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의 주실 화평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찬송 함께했습니다.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 되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리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두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

매 주말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고향과 복음 통일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남과 북 관계 속에서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남과 북이 서로가 사랑과 이해로 다가가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남과 북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급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1절과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의 문을 열어가기 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안에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고향 북녘을 떠나야만 했던 형제와 자매들이 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나누어 봅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엄마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아들이 12살 되던 해 헤어진 한 자매님의 편지를 바로 함께합니다.
1: 꿈이라도 보고 싶은 아들에게,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어미의 아들로 태어나 함께 살아온 12년. 그 세월이 그립고 그때가 행복했었던 것 같아. 어쩌면 너 하나 배골리지 않고 남보다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잠시 헤어져 기다려달라 하고 돈 벌러 떠났던 그 세월이 어느새 흐르고 흘러 근 30년이 되어가고 이 어미의 가슴도 제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도 피멍이 들게 한 죄 많은 이 어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 같아도 용서하기 어렵겠지만 그 험한 세상을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뭐라 표현하기 힘들지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서 12살의 어린 꼬마가 어느새 40살이 되어가고 40살의 어린 꼬마와 헤어졌던 어미는 어느새 70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힘든 세월을 견디며 장가를 가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딸이 어느새 13살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나 대견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속에 꿈이라도 그려보는 내 아들은 아직도 12살의 어린 꼬마의 모습이고 13살이 되었다는 나의 손녀의 모습은 그려볼래야 그려볼 수 없어 안타깝구나. 손녀가 지금 내 곁에 있다면 무엇이든 못해줄까 싶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수 있으련만 너무나 안타깝구나. 어쩌면 세상이 이리도 무심할까. 부모 자식 헤어져 30년이란 말이나 되는 것이고 언제면 다시 만나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죄 아닌 죄의 용서를 빌 수 있을지 그날만을 꿈이라도 그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이제 내 나이도 40이 되어가니 이 불행의 씨앗은 무엇이고 이 지옥 같은 불행을 끝장낼 수 있는 길은 없을지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자식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고 그날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란다. 엄마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너와 너희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도 최선을 다해 건강을 지키고 우리 다시 꼭 만나자. 세월은 무심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날을 마련해 주시려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힘내어 살아가기 바란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향 북녘 땅을 구보살피시옵소서. 그 땅이 그 암흑의 땅에도 주님의 빛은 비추실 것이고 통일이 그날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고 그 땅의 백성들과 떠나온 이들이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암흑의 땅이 복음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

사랑으로 이 땅에서 가장 환히 빛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12살의 어린 나이에 아들과 헤어져야만 했던 한 자매님의 편지. 고향 북에 띄우는 오늘의 편지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축구선수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축구선수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축구선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축구선수의 키나 몸무게 혹은 신체적인 특징까지 알고 있다면 또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과 깊은 관계에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며 서로를 신뢰함으로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내면의 깊은 정보도 알게 되겠죠. 외면적인 것은 기본이고요. 그제서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안다라고 또는 알아가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보니 나의 모든 부분,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또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생각과 비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내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에도 나를 돌보셨고 살펴보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다윗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편 말씀에 녹여낸 것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면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인했던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밀한 손길로 나를 돌보시며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조심스럽게 다윗처럼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인지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라고 고백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태초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나를 아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안다라는 깊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계와 사랑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 곁에는 열두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한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필요가 절실한 고통을 받고 있는 병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요한이 환생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보내신다던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레미야와 같은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또는 예수님으로 인해 보여지는 것과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알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질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더 자신들에게 질문하신 것을 보니까 뭔가 그 대답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저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축구 선수 이름이나 외모, 또는 그런 정보들 정도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또 아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모두가 침묵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왕,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상적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왕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 고대어로 크리오라고 불립니다. 이 크리오에서 현대로 오면서 변화한 단어가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겠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은 죄인이니 제발 떠나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 그날 잡은 수많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앞에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또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그의 발치 아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고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도 절대로 자신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지체 없이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더운 여름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와 같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베드로, 시몬에게 예수님은 크게 놀라시며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시몬아, 너가 나를 아는구나.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감격하시면서 시몬을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단순한 식별의 의미를 넘어서 그 인물의 성격과 특성, 삶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소명과 정체성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오늘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얻게 된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굳건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을 또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한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과 재능,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기쁨과 슬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는 순탄함과 좌절 속에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북조선, 남조선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나를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안요한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수, 광주, 포항이 19도, 서울이 18도, 강릉과 대구가 1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청진, 대전이 16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15도, 강계와 함흥이 13도, 해산 8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가 29도, 여수와 목포, 제주가 28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대전, 부산이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포항이 26도, 강계와 함흥, 강릉이 24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9월 20일 주일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구름 많은 하늘로 시작하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2도, 부산이 20도, 목포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늘 오픈도어 선교회 말씀 이후에 함께 올려드린 찬송은 비바람이 칠 때와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비바람이 칠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충만한 진리와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95장,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통합 찬송가 395장,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동 방주교회 황준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되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저희들을

0: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수많은 소리가 지나갈 때에도 마음속에 주신 생명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곱씹으며 찬송하는 하루 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며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진리 안에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자들도 예수님 앞이니까 좋은 말만 대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한테 안 좋은 말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 선동꾼, 이단이야 뭐 그런 자도 있었고요. 귀신 들렸어, 귀신 특별히 대장 바알세불 지폈어 그런 자들도 있었고요. 뭐 우리를 그 미혹하는 자야, 선동하는 자야, 아, 저 세리 창기들 친구야 그러면서 아주 험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그 제거하고 좋은 말만 대변했는데도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에게 밖에 누구에게 나가서 당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과 대동소이하지, 대동소이할 겁니다. 예, 아, 그분이야 성인 군자시죠. 그런 사람. 아, 그분이 종교 창시하신 분 아닙니까? 아, 그분이 도덕적인 교훈이야말로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좋은 가르침을 베푸신 분이죠. 아, 그분이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돌보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몸소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요새도 어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는 별로 좋은 답변이 아니에요. 제대로 모른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이슬람교 쿠란에 보면은, 이슬람 경전 쿠란에 보면은 예수님을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마호메트하고 같이. 그 힌두교도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산상수훈을 다 외운대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그 정신으로 또 인도를 일깨우겠다고 했던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니까? 이건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믿어서 여러분이 알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성령이.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한테 성령 받았어? 그러면 네, 나 성령 받았습니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 여러분 지금 고백했으니까. 여러분이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제 자녀들 있지만은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애들 믿음을 내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혈육이 안 돼요. 데려올 수는 있어요, 교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믿음이 생기지, 성령이 역사에 믿음이 생기지,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만들어주겠습니까? 혈육이 아니에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부모가 안 믿었어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라는 게 페트라, 반석이란 바위라는 말이에요. 원래 페트라, 저 요르단 가면 페트라 있는데 원래 바위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냥 보통 바위가 아니고 건물을 짓는 기초, 반석이다 이게요. 여러분 왜 우리한테 이 질문을 합니까? 나를 알려면 예수님부터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는 이유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예요. 예. 왜 내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 고백을 해야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왜 왔는지 모르고 자기의 사명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까? 그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36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40번 우리가 말하는 천당을 표현하는데 단어를 천국이라고 36번을 얘기하고 4번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의 차이를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냥 천당이면 천당으로 다 쓰고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로 다 쓰지.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마태복음 빼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천당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 나라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죠? 왜 천당이라고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통일해서 다 써버리지 천당이라고 천국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개념이 천국 개념이 있었습니다. 천국 개념이 뭐냐면 그냥 내세, 예, 종말론적인 그 내세에 들어가는 천국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내세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현세적인 개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고 현재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거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확장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마태는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같이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그 전에 저들 유대 사람들이 쓰던 용어하고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0: 굉장히 많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죽어 들어가는 천국보다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더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그 뭐 말씀 저런 걸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천국을 잊어버렸어요. 매일 이 세상에서 이루는 천국만, 하나님 나라만 얘기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지적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신학이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강조해야 되는 거냐면, 죽어 들어가는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조돼야 되겠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말 이해하십니까? 네. 어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야 될 세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에, 그걸 천국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의 나라든 천당이라고 부르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패스워드가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자됩니까? 저는 성도라는 이름 듣는 게 너무나 두려워요. 세인트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는 목사는 할 수 있겠는데 성도가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고자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나면서 위로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보다 위로에 더 관심을 두는 친구는 더 강력한 유혹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유혹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사이렌 얘기하면서 그랬죠. 사이렌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그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앞으로 할 것도 대단해. 예. 알려줄게. 예. 우리의 그 인정의 욕구, 지식의 욕구를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AI입니다. 그게 ChatGPT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정말 원하는 걸 그대로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그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전에는 마카요리 복이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사탄아 불러거라. 예. 성령을 대변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탄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리 입으로 고백을 해도 진짜 진정성 있는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마르다가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체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집행하던 자, 로마 백부장이 그의 죽음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도마, 의심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여. 이것은 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통합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암 88호,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암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모레 글피 앞으로 사흘 후면은 9월 23일이 바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추분입니다.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해가 빨리 지고 늦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또 이어서 추석 연휴가 이어집니다. 햇곡식에 햇과일을 먹으며 나를 있게 하신 조상에게 감사하는 절기죠. 주위에 감사해야 할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절기 바로 추석입니다. 다른 해에 비해 비록 경제가 나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안 좋아도 추석이란 절기가 주는 풍성함만은 여전해야겠지요. 미리 마음 써야 할 것들 기억하시고 서로 나누는 풍성한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가족들과 모일 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까도 미리미리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 열어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17째 주일이고요. 예전색은 여전히 녹색입니다. 내일 9월 21일 월요일은 마태복음의 저자이며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를 기념하는 성 마태의 기념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112편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의인이 받는 유익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월요일에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사보나롤라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74년 전인 1452년 9월 21일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사보나롤라가 태어났습니다. 사보나롤라는 도미니쿠스 수도배 소속의 수도사였는데 타락

악한 종교 생활과 교회 부패를 일찍부터 공격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사보나롤라에게 추기경 직위를 주면서 회유하려고 했지만 사보나롤라는 타협하지 않고 교황청을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두 동료와 함께 체포당했는데요. 체포당한 그는 무서운 고문과 함께 처형당하고 맙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사보나롤라가 1452년 9월 22일에 출생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에는 최치량 장로님이 출생한 기록이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172년 전인 1854년 9월 22일 장대원 교배의 최초 설립자이기도 한 최치량 장로님이 출생하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할 때 많은 구경꾼들이 토마스 목사님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난 어린이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최치량 소년은 숙부와 함께 토마스 목사님이 처형당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됐는데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장성한 최치량은 성공한 상인이 돼서 평양 대동문 안에 여관을 차렸는데 그런데 그 여관 벽에는 한문 성경이 벽지 대신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할 때 뿌린 성경을 갖고 있다가 종이의 질이 좋으니까 벽지로 사용했던 것이죠. 마페 선교사님은 평양에서 전도 사업을 하기 위해 최치량의 여관에 묵게 되는데 벽에 붙어 있는 성경 조각들을 본 마페 선교사님은 그 성경이 바로 토마스 목사님이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눠준 그 성경인 것을 알게 되며 큰 감명을 받게 되고요. 최치량의 여관을 근거지로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치량도 예수를 믿고 마페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장대운 교회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1910년에는 장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최치량 장로님은 오촐리 교회와 고음리 교회를 세웠고 성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최치량 장로님이 지금으로부터 172년 전인 1854년 9월 22일에 출생했습니다. 같은 날 9월 22일 화요일에 제암리교회가 봉헌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70년 9월 22일은 제암리교회가 봉헌된 날인데요. 3.1운동 직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던 교회지요. 이때 교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많은 사람 학살당했던 이야기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건 이후 교회당이 없어지고 주민들은 흩어져 버려 교회는 거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지원으로 초과 6칸의 교회당이 마련되고 1938년에는 벽돌 교회당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교회 형편은 여전히 미약했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부터 일본의 오야마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일본인들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 한국 제암교회 소타 사건 사죄 위원회를 만들고 모금 운동을 벌여서 제암리 교회를 새로 짓고 56년 전 1970년 9월 22일 봉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 교회를 지을 때 일본인의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교인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새로 지어진 제암리교회는 3.1운동을 기념해서 3자와 1자의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에 장로교단 합동 측이 시작된 기록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각 교단들은 9월이면 총회를 열죠. 9월에는 계속해서 장로교 여러 교단의 총회가 열리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 1960년 9월 25일 장로회 합동측과 고려측이 합동을 선언하고 서울 승동교회에서 합동총회를 엽니다. 그러나 이 합동이 오래가지 못하고 3년 뒤 1963년 유감스럽게 고려측 즉 고신이 나오면서 다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단 합동 측은 1960년 9월 25일 이후 계속 발전하며 오늘에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에는 김세환 선생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나요?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을 민족대표 33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실무를 담당한 48인이 있었습니다. 그 48인 가운데 한 분인 김세환 선생님이 1945년 9월 26일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김세환 선생님은 수원 출생으로 수원의 3.1학교를

세웠고 3.1운동 당시에는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충청도의 만세 시위를 지휘하셨던 분이죠. 김세환 선생님은 독립청원서를 여러 곳에 발송하는 일을 맡아 수고하기도 했었는데 해방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1945년 9월 26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9월 26일 토요일에 상동교회가 폐쇄되고 황도문화관으로 바뀌었던 그런 기록이 있네요. 서울 남대문 시장 근처에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 상권이 형성된 곳이라 상동교회 터에 높은 상가 건물을 세우고 교회는 맨 꼭대기층을 이용하고 있어 지금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옛날에 활발했던 상동교회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일제 때에는 민족운동의 중심지로 전덕기 목사님을 비롯 이필주 목사님, 최성모 목사님 등 민족운동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교회입니다. 상동교회 출신 민족운동 지도자들을 상동파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로 일본 당국으로부터 상동교회는 미움을 많이 받았죠. 결국 일본은 상동교회를 폐쇄하기로 하고 종로에 있는 중앙교회와 합병해 상동교회 교인들을 중앙교회로 다니도록 강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1944년 9월 26일에 상동교회당을 황도문화관으로 바꿔버립니다. 황도문화관은 천황 숭배를 위해 천황을 섬기는 도리를 가르치는 곳이었죠. 일본은 상동교회 안에 전국의 교육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본 신도의 의식을 거행하게 하는 등 천황 숭배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괴롭힙니다. 지금으로부터 82년 전인 1944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일을 되새기면서 그래도 주일이면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정말 깊이 감사해야겠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서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귀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귀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미호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9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쩌다 한번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과 의가 삶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은 다른 문제이고 참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은 거짓과 타협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도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정직하고 공의와 진실을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사용법.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가난이 싫어서 어린 시절부터 간절히 성공을 원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모조리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도 생각만큼의 돈을 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 이제는 주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목적지는 여전히 같았지만 동기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새롭게 마음을 먹은 뒤부터 남자의 일은 잘 풀리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짓고 7,000대가 넘는 교회 반주용 피아노를 선물하고 3억 달러, 한화로 약 4천억 원 이상을 교육기관에 기부한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카네기는 지금까지 쌓은 재산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다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큰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큰 복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다시 사용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박종호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군중이 구름떼처럼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들에게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둘째는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말씀이었죠.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고치신 다음에 그들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몰려온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밀려오는 군중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또 특별한 경우 직접 어떤 사람에게 가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를 동역자로 초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은 예수님 만난 날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을 선택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뜻밖의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14절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열두 제자는 전부 자기가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초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헌신은 내가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시작한 것은 항상 중간에서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헌신의 길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다짜고짜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세관은 레위의 직장이었어요. 주님께서 대낮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근무 중인데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벌떡

떡 일어나 주님을 쫓아 나섰습니다. 말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는 직장의 하급 직원이 아닙니다. 가버나움 세리장입니다. 총 책임자가 갑자기 주님이 근무 중에 부르셨는데 쫓아나갔다? 쉬운 일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그냥 눈으로 힐끗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의 눈으로 그의 인생을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고민까지도 다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사람들의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있던 가버나움은 상업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이었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곳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출세의 자리에 빨리 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공의 뒷면에는 뼈저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사람들 보면 국세청 다닌다 그러면 어려워하잖아요. 그 당시 세리들은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질시를 받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단 로마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컸어요. 로마는 엄청난 세금을 뜯었죠. 그런데 로마가 세금을 뜯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역 왕인 유대 왕이 세금을 뜯어가고 그 다음엔 동네 지방 관리들도 세금을 뜯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 따로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 자신들의 월급을 또 커미션으로 얹어서 또 세금을 뜯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세리를 싫어했겠습니까? 세리를 사회 기생충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했지만 사람들이 뒤돌아서면 자기를 욕하고 멸시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죠. 뭐 자기만 욕했겠어요? 세리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싸잡아서 다 매도당했죠. 어디 시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아무리 차를 몰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마음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분명 레위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남모르는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아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날도 세관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리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도 몇 차례 오셔서 많은 기적을 하셨기 때문에 세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청중들 저 뒤편에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죠. 감히 죄인인 자기가 주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처럼 주님이 자기 근부지에 오신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세리는 온몸이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는 그런 눈으로 자기를 봐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를 멸시와 경멸의 눈으로 째려보았는데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모두 아는 것 같은 갈릴리 호수처럼 푸르른 눈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나를 한없이 용서하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한참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저 위대한 분이 내게 말을 걸었다. 그것도 그냥 말을 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와 인생을 함께 하자고 초대하셨습니다. 레위가 눈물이 왈칵 쏟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떤 집안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자라왔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주님은 다 알고 오셨어요. 아주 먼 옛날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아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다 알고 오셨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아픔을 예수님을 흠모하지만 감히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가난한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직업이었지만 그 심령은 한없이 깨끗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낮고 겸손한 마음의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엾은 죄인을 자기가 감히 하나님께 먼저 못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으로 왔을 때 저 멀리 동네에서 머뭇머뭇거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지 않으시고 뛰쳐나와서 탕자를 끌어안았다고 했죠. 모든 종교는 자기의 선행과 고행으로 신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 보좌를 박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터치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세리 레위는 즉시 순종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플하게 그가 그냥 일어나 따랐다고 되어 있지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가만히 그대로 두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렸어요. 수입을 버렸어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만 하셨는데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늘의 보물을 받을 수 있다는 제자도의 핵심을 꿰고 있었습니다. 선택은 다른 쪽으로는 거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여자를 선택하고 결혼할 때는 세상에 39억의 다른 여자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선택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세상의 명예와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겼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리의 이름이 마태라고 나오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했던 기생충 취급을 당했던 레위는 이날부터 하나님의 선물 같은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을 뿐 아니라 훗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로 그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흙 속에 진주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현종 시인의 시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좋은 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바로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날 예수님에게 마태가 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기 살기 바쁘니까 그냥 악수하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제2의 마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어마어마한 인생이 우리에게로 오고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로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다면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15절 읽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레위가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떠나기 전에 이 동네 사람들한테 굿바이 파티는 하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거죠. 여러분, 세리가 구두쇠로 유명합니다. 밥 잘 안 삽니다. 밥값 낼 때 항상 구두끈 고쳐 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돈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리고 손님을 불렀는데 근데 이 기쁨을 나누고 싶으니까 전도란 예수 만난 기쁨이 따끈따끈할 때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전도할 사람 80, 90%를 예수 믿은 지 5년 안에 하는 거 아세요? 예수 만난 감격이 5년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레위의 잔치에 초대받아 왔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레위를 사회의 기생충 취급했기 때문에 평소 말도 잘 안 섞던 사람이고 레위 집에 발길을 들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레위의 초대를 받고 온 사람들은 같은 세리들이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한 캐테고리로 경멸하던 창녀, 이방인, 그리고 뭉둥병자 뭐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쫙 왔는데 그 잔치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니까 축제가 된 거죠.
슬픈 인생 군상들만 모여있어.

말씀은 말없이 우울한 그 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축제가 되었어요. 교회가 교회인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실 정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세리 레위의 집에서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격식 없이 대화하고 농담하고 웃고 떠들며 식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

이런 천국 같은 장면을 보고도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의 집에서 누굴 초대해서 먹든, 그리고 평소에 뭐 세리는 무시해가지고 말도 안 섞었으면서 왜 새삼스럽게 세리 집에서 잔치한다고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지? 이들이 왜 이렇게 시비를 걸었느냐?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형제를 정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는 거지. 아벨을 질투한 가인처럼, 돌아온 탕자를 잔치를 질투한 큰형처럼, 그들은 이 죄인으로 자기들이 카테고라이즈 해놓은 그 그룹들, 세리, 병자, 창녀들,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자기들도 부정해진다고 믿었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어요. 진골선골로 딱 칼같이 갈라버렸어요. 교회도 그렇게 계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허물을 감추어줘야 돼요. 긍휼이 없는 비판은 살인과도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병들게 하죠. 이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영은 항상 비판하면서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저런 죄인들과 달라. 예수님은 그들의 독선을 깨뜨리셨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실제로 의인은 아니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봤자 너희들이 그걸 믿겠냐? 나는 너희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겸손히 회개하려는 자에게 나갈 것이다.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죄인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자기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뻐기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 정도면 1급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기 도취는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사라지게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야죠. 자기 시험지 자기가 채점하면 다 100점이죠. 환자는 자기 생각에는 건강한 것 같아도 병원 가서 검사하면은 치명적인 종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내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형제를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꾸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같은 집회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안 계시는 거지. 그게 우리의 강퍅한 심령 때문이에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은혜의 감격으로 다른 새 가족을 대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탕자를 안아주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존경하던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전도자 토니 캄팔로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우리 미국 주지역에서 우리 목회자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집회 인도차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했을 때 일인데 동부에서 호놀룰루로 가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새벽 3시 30분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연 곳을 찾다가 허름한 작은 식당 하나를 발견했어요.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커피와 도넛을

주문했는데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8명, 9명 정도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아주 야한 화장을 한 여자들이 시끌벅적하게 들어왔어요. 성매매로 살아가는 거리의 여성들이었죠. 근데 식당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그 여자들이 캄팔로 목사님 옆에도 그냥 꽉 껴서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거칠고 시끄러웠습니다. 거의 한두 마디 사이로 계속 욕이 나오는 그런 대화였어요. 불편함을 느낀 캄팔로 목사님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친구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Tomorrow is my birthday.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나 이제 39살이 돼.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뭐 생일 파티라도 열어줘? 케이크라도 사다 줘?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러줘?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못되게 말해? 난 그냥 내일이 내 생일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내가 뭐 너한테 뭐 해달라 그랬어? 내 주제에 무슨 생일 파티를 기대하겠어? 하면서 그녀가 뜻밖의 말을 또 덧붙였습니다. 나는 39년 살면서 한 번도 생일 파티 해본 적 없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생일 파티를 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토니 캄팔로 목사님의 마음이 잔하게 저려왔어. 그리고 순간 마음속에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자들이 썰물처럼 떠난 뒤에 캄팔로 목사님은 식당 주인 해리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들이 매일 밤 여기에 옵니까? 그럼요. 정확하게 이 시간에 다 들어옵니다. 아까 제 옆에 앉았던 여자도 매일 옵니까? 아그네스요? 그럼요. 걔도 맨날 오죠. 그러자 토니 캄팔로 목사님이 식당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같이 들었죠? 내일이 아그네스 생일인데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누가 생일 파티 해준 적이 없다니 이거 너무 안 됐잖아요. 우리 내일 여기서 아그네스 39년 인생 처음으로 서프라이즈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 해리 아저씨의 얼굴에 미소가 확 번지면서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자 주인의 아내도 달려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사실 저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 아그네스는 참 착한 애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애를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생각을 해준 적이 없네요. 그러자 금팔로 목사님이 주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견이 모아진 걸로 하고 내일 내가 1시간 전에 새벽 2시 반에 와서 식당을 장식하겠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해야겠죠? 그랬더니 해리 아저씨가 아, 케이크는 내가 전문이니까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2시 30분 토니 금팔로 목사님은 낮에 동네 가서 사온 색종이와 장식품을 가지고 식당으로 돌아와서 커다란 종이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Happy Birthday, Agnes. 식당 주인 부부는 이미 식당 전체를 생일 파티장으로 꾸며놓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그네스의 생일 파티가 열린다는 소문이 호놀룰루의 밤거리 여성들한테 쫙 퍼져가지고 새벽 3시 15분쯤 되니까 작은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는데 컴팔로 목사님이 보니까 호놀룰루의 성매매 여성들은 다 몰려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새벽 3시 30분 전부 다 불을 끄고 기다리는데 식당 문이 열리고 아그네스가 친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불을 키면서 나팔을 불면서 모두가 외쳤습니다. Happy birthday, Agnes. 아그네스는 순간 그 자리에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캄팔로 목사님이 음치였지만 노래를 인도했어. Happy birthday to you.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생일 케이크가 나오고 39개의 촛대를 꽂은 생일 케이크가 나온 걸 보면서 아그네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9년 만에 보는 케이크입니다. 마침내 그녀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기의 생일을 축하해 본 적이 없는 한 거리의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캔들라이트를 이제 촛불을 끈 다음에 식당 주인과 사람들이 이제 아그네스에게 케이크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맛있어 보인다. 다 나눠 먹자. 그러자 아그네스가 케이크를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이 케이크 지금 안 자르면 안 됩니까? 그러자 토니 컴팔로 목사님이 당신 케이크인데 뭐 괜찮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내가 처음 받아보는 생일 케이크라 집에 좀 보관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서 몇 블럭 안 되니까 내가 가서 우리 엄마한테도 보여주고

0: 식구들한테 보여주고 집에다 간직해 놓고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금방 갔다 올게요. 뭐 식당 주인과 목사님하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자 아그네스가 I'll be right back. 내가 바로 돌아올게요. 그러면서 마치 그 케이크를 거룩한 성배처럼 탁 경건하게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아그네스가 나가고 나니까 이게 좀 또 생각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식당에 침묵이 불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토니 컴팔로 목사님 가운데 있고 호놀룰루의 모든 성매매 여성들은 다 머리에다 꼬꾸라 쓰고 앉아가지고 아그네스랑 케이크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나가버리고 다들 그 다음 순서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잠잠했어. 그러자 토니 컴팔로 목사님이 또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그네스가 돌아올 때까지 딱히 할 일도 없는데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새벽 3시 30분에 그 호놀룰루 그 식당에서 그 동네 모든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식당 주인과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컴팔로 목사님 가슴에 울컥하는 기도가 나왔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착한 아그네스가 어린 나이 때부터 거리로 던져져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수많은 남자들의 죄고 이 시대의 죄입니다. 우리 아그네스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그네스를 오늘 만나주세요.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기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아그네스를 위해서 생일 파티가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끝내니까 전부 다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랬더니 해리 아저씨가 목사님을 딱 잡고 일로 끌고 가더니 당신 목사님이요? 기도가 범상치 않아. 그랬더니 아, 나 목사라고. 도대체 당신 어떤 교회 목사요? 그랬더니 컴팔로 목사님이 자기가 어느 교단에 무슨 목사라 그래봤자 이 사람이 못 알아들 것 같아서 나는 새벽 3시 반에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목사요. 그러자 식당 주인 해리가 컴팔로 목사님을 보다가 이렇게 말했어. 미안하지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교회가 있다면 진작에 다녔지. 이 토니 컴팔로 목사님은 그날 설교를 듣던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아그네스처럼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세리와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구나.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죄인임을 자각하는 가련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내가 왔다고 하십니다. 복음은 죄인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한 인간의 존엄성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축복의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아그네스를 보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날 토니 컴팔로 목사님은 예수님의 눈으로 그녀를 보았더니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축복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주보다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괜찮고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나이스하게 시간 때우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아그네스 같은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다 같이 파티를 벌이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쩌면 토니 컴팔로 목사님이 그날 그 호놀룰루 식당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겠죠. 교회는 세상이 주홍 글씨로 낙인 찍어버린 아그네스를 기억해주는 곳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에 고무된 토니 컴팔로 목사님이 훗날 쓴 책이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일 것이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격의 없이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곳, 전에 용서받았던 죄인들이 새로 들어오는 죄인들을 품에 안고 축제를 벌이는 곳, 바로 그런 교회,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마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아산 더 아름다운 교회 박종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세대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영국의 어니스트 경이 남극을 탐험했을 때 일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밑에 있던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코끼리 섬에 남겨둬야만 하는 일을 당했는데요. 그는 곧 그들을 영국으로 데려갈 것을 약속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가려고 할 때

공교롭게도 바다가 얼어붙어 그들은 코끼리 섬에 고립돼야만 했습니다. 이후 세 번이나 그들을 구조하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온 힘을 다해 빙판에 구멍을 뚫으며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그마한 배로 섬에 도착하자 그는 자기 휘하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뿐 아니라 배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흥분이 가라앉자 어니스 경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선할 수 있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매일 아침 잠을 깨우며 항상 갈 준비를 해두자 오늘 주인이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어니스트 경이 코끼리 섬에 들어간 것보다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 링컨은 불행을 연이어 겪었던 사람인데요. 그는 10여 차례 선거에서 낙선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녀는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 링컨이 얼마나 좌절감에 빠졌는지 그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지극히 불행한 존재다. 만일 내가 느끼는 것을 온 인류에게 나눠준다면 이 땅에는 즐거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심각한 좌절감에 빠졌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이런 엄청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링컨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가 대통령으로 또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큰 믿음은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거였는데요. 워싱턴에 있는 그의 기념관에는 그가 평소에 사용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중에 가장 강하게 표시된 부분은 링컨이 가장 애용했던 성경 구절,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되고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희망을 회복시켜 승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과연 두려울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려울 때, 앞이 막막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의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8편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임스 패커의 책 소망의 한 글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말은 용서받음으로써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에서 일정한 분깃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 나라의 일들과 관련해 당신과 나에게도 분명한 역할을 알려주실 것이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또 유지해 나가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싸우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며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욕망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결함 있는 사람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힘에 부친다고 느껴지는 선한 사역과 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힘을 구합시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선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많은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잘못되고 있는 한 가지 때문에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엉망진창인 처지에서 나를 꺼내주실 힘이나 방안이 있기나 하신 건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잘 되고 있는 것들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시는 중이며 행하실 모든 놀라운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떠한 불운이나 실수나 어둠도 그분이 옳은 것, 맞는 것, 밝은 그 무엇으로 바꾸시리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께는 무슨 일이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기도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다는 걸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베르너 렘케는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연합군이 진격해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는데요.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린 뒤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잠깐만! 이라고 외치더니 피아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찬양하던 피아노 앞에 앉아 그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 예부터 도움 되시고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 내 소망 되신 주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격려를 받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렘케 가족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삶의 경주를 달려갔기에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부릅니다. 배는 닻이 없으면 바람과 물결에 좌우될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로 인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그분과 하나로 묶이게 돼 삶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모든 역경을 헤치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피곤함이나 지침도 모르고 말이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도 있죠.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갈 때, 처음에는 이렇죠.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다가도 익숙해지면 우리 어떻습니까? 슬그머니 내가 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찾지 않아도 내 지혜와 경험만으로 이 성공을 쭉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주님이 빠진 자리에 우리의 성취만 가득 차 있다면 겉보기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화려한 가나안 땅일지라도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은혜 온기가 사라지고 삭막한 사막처럼 변해버릴 겁니다. 모세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풍요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정작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광야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두 손 쥐고 매달렸던 모세의 기도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찬양의 이유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You 대신 주, 그리고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To God, To Be Glory 영어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안정감에 취해 하나님을 찾기보다 주변의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기웃거렸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사라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느라 바빴던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렸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결국 안식처가 아니라 서로를 삼키는 치열한 경쟁의 사막과 다름없었습니다. 옹기장이가 찬양합니다. 카펠라로 함께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경배와 찬양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For this purpose. 세 곡의 찬양.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로 누구를 아뢰실지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기쁜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줄을 어찌

윌러브의 살아계신 주, 바리톤 김주택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한 복판에 친히 아주 가까이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린 연주곡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욱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본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다윗의 매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요. 하나님의 맞는 사람 됩시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을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좋아했던 첫 번째 매력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최고로 좋아하고 신뢰한 사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 누구만 있으면 되는 사람?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살아요? 하나님 보고 살아요? 정말 믿어도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러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되나요? 남편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은 남편만 있으면 되나요? 에, 웃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데. 자식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우리 하나님만을 최고로 좋아하고 최고로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떨어져도 좋아하고. 왜?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 아, 물질 떨어지면 왜 시험 드냐고요. 왜 물질 떨어지면 왜 시험 들어? 물질 떨어져도 시험 들지 맙시다. 건강 떨어져도 우리 시험 들지 맙시다. 주님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우리 여호와를 최고로 좋아하고 최고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만 있으면 되듯이 우리도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성전을 뭐 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거. 복습. 성전을 사모하겠다. 성전을 짓고 싶어하고 성전에서 자고 싶어하고 성전에 있고 싶어하고 성전에 오고 싶어하고 성전을 최고로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신앙 가져야 돼요. 성전신앙. 그게 시온이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전신앙. 성전은 내 목숨이다. 성전은 내 생명이다. 성전은 나의 삶이다. 성전이 모든 것이다. 정말 성전신앙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 집은 황무했으되 너희가 너희 집에 빨랐으니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예?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마셔도 가람이 해결되지 않아요. 무슨 용고냐? 내 집은 황무했으되 너희가 너희 집에 빨랐으니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는 경제 공동체도 아니고 교회는 뭐 친교 공동체도 아니라 생사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생사의 선택이에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생명 공동체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생사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찬송의 사람. 우리 지난주에 다 배운 거예요. 찬송의 사람.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가 찬송을 할 때에 악기가 떠나가고 그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오늘 제가 교독문 한 것도 다 어디에 다 시편에 보면은 다 찬송이죠? 누구의 찬송? 다윗의 찬송. 오늘 시편 33편을 갖다가 제가 목도성으로 목도로 읽어드렸는데 전부 다 다윗의 찬양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사람 됩시다. 찬양의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찬양의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양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찬양의 사람 돼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다윗은 수금을 탁 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도 찬양과 찬송이 다르다고 그랬죠? 찬송은 뭘로? 목소리로. 찬양은 목소리나 율동이나 악기나 모든 것을 다 이용하여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사람, 찬송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번째 할 시간이죠. 네 번째 다윗은 한번 따라합니다. 관용의 사람. 관용의 사람. 관용의 사람. 기도의 사람, 회개의 사람도 되지만 관용의 사람. 무슨 사람? 관용의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도 넓은 마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넓은 마음. 관용의 사람. 관용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죠. 누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시험 들지 않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참 많아요. 따발정으로 쏴붙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냥 가슴에 빵꾸를 뽕뽕뽕 뚫어내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암도 안 걸린대요. 그 사람 모두 안 걸린다고요? 암도 안 걸려. 근데 반대로 상처를 갖다 속으로 삼키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암에 걸리더라고. 누가 말 한마디 들으면 아파가지고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가려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지혜를 하나님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다가 나는 상처가 안 되는데 남이 상처를 받아.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뭐. 이거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나의 말로 인해서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는 말도 가려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예? 관용의 사람은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 따라 합니다. 허허, 괜찮아. 아무 따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사무엘 하서 16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벗은 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누가 쫓아오냐면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재를 뿌려. 뿌리면서 가거라 가거라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내가 사울의 집을 멸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가거라 가거라 하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가 발빠른 아비새 그죠? 아사엘, 아비새, 뭐 요압 장군 다 용사들이잖아요. 그죠? 발빠른 아비새가 어찌 저 죽은 개가 돼지 왕을 저주하니까 내가 당장 가서 저를 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대단한 용사들이에요. 그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할렐루야. 뭐 잘합니다. 관용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다. 관용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부터 욕을 먹어도 세상 사람들부터 화를 당해도 세상 사람들부터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것을 갖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도 저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누가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봐요. 내 옆에 앉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그렇죠?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말씀으로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만 가지고 우리 나아갑시다. 관용의 사람들이에요. 관용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저들의 말을 갖다가 듣고도 그렇게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넓히시려는, 나를 바꾸시려는, 나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하서 16장 2절에도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일은 내가 하고 사람 앞에 하고 보상은 하나님께 받자. 할렐루야. 보상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풀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용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사무엘 상 30장 2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망명하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죠.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는데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어요. 이 블레셋 가드는 어디냐면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죠. 누구의 고향? 골리앗의 고향인데 다윗이 누구를 물리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왼수가 왔잖아, 왼수가. 잘못 왔네.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짓을 해. 미친 짓을 하죠. 아주 미친 짓을 하고 막 문고리를 잡고 막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고 저놈이 무슨 골리앗을 죽였어. 말도 안 돼. 저거 잘못된 소문이야. 이렇게 해서 모면을 하죠. 그런데도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나도 나가겠습니다.

있습니다. 나도 나가서 이 블레셋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했겠죠. 그죠? 그때 사람들이 말을 하죠.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괜히 언제 반역할지 모르니까 시세를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위기를 면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요. 가족들이 거기 있거든요.

아말렉의 그 뭐래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은 모압 아래쪽에 시나이 반도 위쪽에 거기 사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오는 길목을 막았던 그 길에 사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가 버렸어. 애들도 잡아가 버리고 부인도 잡아가 버리고 재산도 다. 그 당시에 전쟁은 전리품을 챙기기 위한 전쟁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오늘도 알고 보면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싹 전리품을 가지고 다 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이 예? 600명의 군사들이 따르죠. 다윗을 함께 도망갔던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울면서 울면서 내가 너 따라다니다가 내가 당신 따라다니다가 우리 가족 다 잃었다.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에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쓰러지지 맙시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더 크게 봐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가 없이는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위기는 하나님께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위기를 주셔서라도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다윗이 힘을 얻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버려져 병들어 있는 한 군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들이 다 잡혀갔는데 그런 군인을 돌볼 생각, 돌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다윗은 그들을 거둡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거둡니다. 그리고 치료해 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살아났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인데요.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군사였는데 내가 병들었더니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압니다. 어디로 갔는지 다 압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그 친구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다 알려주죠? 그래서 갔더니 아말렉이 막 춤추며 노래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밤새도록 놀면서 허리 이겼다 이겼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가지고 그들을 다 쳐서 이긴 줄로 보십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전리품을 갖다가 엄청나게 싣고 아니 아말렉이 전리품을 많이 싣겠어.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모아놓은 것을 누가 다 뺏어와. 다윗이 복받았죠? 복받았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줄로 보십니다. 돌아와 강 건너에게 돌아와 봤더니 그날에 분쟁이 생겼어요. 따라간 백성들, 따라간 군인들과 못 따라간 군인들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전리품을 우리도 나눠달라고. 니네가 따라오지도 않아놓고 우리 전리품을 달라고 그러냐? 못 줘! 줘! 못 줘! 그런 거 있죠? 그때 다윗이 멋지게 중재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게 바로 관용의 사람이에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관용의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손해보고 삽시다.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 딸내미 한 말이 생각나요. 우리는 아빠처럼 안 살아. 그랬어요. 아빠는 날마다 맨날 퍼주기만 하고 손만 보고 다 이렇게만 살고 예? 우리는 아빠처럼 안 살아! 그러더라고. 제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너도 크면은 다 똑같이 산단다.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어떡하겠어. 예? 지금은 조금 반발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다 퍼주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가지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알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게 정말 남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관용의 사람. 그래서 한번 같이 해봐요. 용장이 되지 말고 덕장이 됩시다. 용장이 되지 말고 뭐가 되자고요? 용장은 덕장 밑에 있는 거예요. 덕장 밑에 용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넓은

막,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번 따릅니다. 넓은 마음을 주사. 넓음을 넓게 해야지. 넓은 마음을 주사. 어떤 마음 줬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사.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넓은 마음을 주면요. 병도 안 걸릴 거예요. 스트레스도 안 받을 거예요. 하나님, 넓은 마음도 내게 주시옵소서. 조그만한 일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그만 것을 아파해야 되지만, 어떤 일관 생활 속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참 멋지게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다윗의 모습은 한번 따라합니다. 성실로 인정받자. 뭘로 인정받자? 성실로 인정받자. 누가 그러대요? 다윗의 골리앗을 보니까 오메 저렇게 큰 이마. 뭐요? 키가 저렇게 크니까 뭐도 크다? 왔다, 이마도 크네.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잘못된 거예요. 다윗의 한 방은 한 방이 아니었다. 해봐요. 다윗의 한 방은 한 방이 아니었다. 단한 방으로 끝냈죠? 물맷돌을 몇 개를 가져가는데. 그걸 갖다가 한번 가져갑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한 방이면 돼요. 다섯 개 필요 없어요. 한 방. 그럼 다윗의 한 방은 한 방이 한 방이? 아니라는 거죠. 석공들이 돌, 큰 돌을 깹니다. 깼는데 딱 약점을 알고 그 약점만 집중해서 100번을 때립니다. 몇번 때려요? 100번을 때리는데도 갈라져 안 갈라져? 안 갈라지죠. 그러나 101번째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한방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한방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니죠? 그동안 때릴 때마다 밖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뭐가 가고 있었어요? 금이 가고 있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병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은 있다 없다? 없다. 시험도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드는 시험이 있다 없다? 없다.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건강도 생활이다. 이제 60이 넘어서는 건강이 생활이에요. 생활. 그냥 하루아침에 건강해지고 하루아침에 병드는 거 아니다. 생활이다, 생활. 생활이고 습관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 말씀은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으라. 이 말은 생활로 살아라. 그죠? 성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입니다. 논하지도 않습니다. 성실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들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세우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이런 어떤 성실, 그죠? 양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 성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 다윗을 인정했느냐? 왕된 후에 인정받은 거? 아닙니다. 목동 때 인정받은 거다. 목동 때 인정을. 형들은 빼빼고 광내고 넥타이 메고 구두 반짝반짝하게 하고 서가지고 뭐가 되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셨어요? 다윗의, 어렸을 때 다윗의 모습이에요. 묵묵히 머리를 치고 있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영광은 당신이 받으시오. 나는 내 자리만 지킬라요. 정말 그럴 거예요? 네? 영광은 당신이 받으시오. 남편한테 받으라고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받으라고. 영광은 당신들이 받으시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은 옆 사람한테 돌리고 나는 뭐만 한다고요? 나는 내할 일만 할래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0: 줄하는 형들이 왕이 되세요. 나는 형들의 왕까지, 형들의 양까지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요. 이런 어떤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무엘하서 7장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양을 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됐다 이 정도면 이 양떼를 치는 모습을 보니까 야 내 백성 맡겨도 되겠는데 야 이 정도면은 야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야 이 정도면은 왕감인데 여러분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그럼 많은 것으로 도로 맡기리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톨스토이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요? 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인데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입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꽃들처럼 꽃은 화장실에다 갖다 놔도 안방에다 갖다 놔도 뒷뜰에다 갖다 놔도 유흥업에다 갖다 놔도 교회에다 갖다 놔도 뭐하고 있어요?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갖다 놔도 최선을 다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열왕기상 15장 4절에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행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극한 환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준비하여 드렸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5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지키 웅장하여 만군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할렐루야. 그죠? 아까 전에도 읽었잖아요.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 달란트와 그 차를 갖다가 우출과 돌을 갖다가 무수히 많이 준비하고 다윗은 졌어요? 못 졌어요? 못 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 했어요? 준비했어요. 준비. 우리는 준비합시다. 소위 준비하여 드렸다. 그냥 허벅지 달려와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정성껏 앞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조금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준비하세요. 여러분 잘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5분만 더 기도하세요. 5분만 더 일찍 오세요. 오늘부터 알았죠? 5분만 더 일찍 오세요. 5분만 더 기도하세요. 5분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세요. 더 물질도 지금 드리는 거 딱 정해놓고 드리지 말고 이 정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깨끗한 예물. 무슨 예물? 깨끗한 예물. 또 정한 예물은 뭐예요? 성경에 나온 정한 예물. 작정해놓은 예물. 무슨 예물? 작정해놓은 예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2-222번 광주 세임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8절에 오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38절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38절 하반절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뜻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첫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은 예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첫째, 예수님을 믿고 영생, 즉 천국 구원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요,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